전화의 나날에 울려 퍼진 승리의 노래. 이 시간에는 1953년에 창작된 가요 매봉산의 노래를 들으시겠습니다. 가요는 지난 저국 해방 전쟁 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용도 밑에 저국의 고지를 용웅 쪽으로 사수한 인민군 용사들의 불굴의 투쟁 정신과 매봉산의 위용을 흥겹고 낭만적인 민족적 선율로 훌륭히 형상하고 있습니다.

0: 보도입니다. 과학의 힘으로 우리 조국을 더욱 강대하고 부유하게 만드실 옥축불변의 의지를 지니시고 불면불위의 사색가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영도 아래 오늘날 주체 과학기술의 위력이 남김없이 떨쳐지고 혁명적인 인재들의 대우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혁명과 건설에서 과학기술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나라의 과학기술 실태를 환히 꿰뚫어 보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제 8차 대회를 기점으로 하여 나라의 종합적 과학기술력을 비약적으로 증대시키실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과학기술 부문에서부터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키도록 하는 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여러 당및 국가회의들에서 우리가 의거해야 할 무진장한 전략 자산은 과학기술이라는 사상, 과학기술을 중요한 국책으로 일관하게 틀어지고 모든 부문,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해 나갈 때에 대한 사상, 당의 과학기술 중시, 과학기술 선행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할 때에 대한 사상을 제시하심으로써 일꾼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에게 과학기술 발전의 중요성을 깊이 새겨주셨습니다. 모든 과학연구 사업이 현실적 문제 해결에로 지향되도록 하는 데큰 힘을 놓으시고 여러 계기들에 과학연구 부문에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절박하게 해결해야 할 과학기술적 문제를 시급히 푸는 것을 종자로, 기본과제, 선결과업으로 삼고 그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다거치며 그것을 현실에 적극 도입하여 실지 운인하게 할 때에 대하여 거듭 강조하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시였습니다.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바치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심혈과 로고는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지휘관리 기능을 보다 강화하도록 하시고 당 조직들과 근로단체 조직들이 과학자, 기술자들 속에서 애국주의 교양을 실속 있게 하도록 하신데도 과학기술 보급실들이 철저히 자기 직종에 맞는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장소로 되게 하신데도 뜨겁게 기대어 있습니다. 가치 있는 창의 고안이나 발명, 기술혁신을 한 대상들을 높이 평가하고 우대해 줄때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주신 수많은 가르치심들은 과학기술 인재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준 고귀한 지침이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정력적인 용도와 크나큰 사랑과 믿음 속에 과학기술 부문에서는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는 가치 있는 성과들이 수많이 이룩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 과학과 기술을 알기 전에 애국을 먼저 알고 당과 혁명을 먼저 하는 애국 과학자, 지식과 기술로 부강조국 건설에 이바지하는 애국적인 인재들의 대우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는 새로운 5개년 기획 기간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진정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과학적인 통찰력과 비범한 영도력으로 조국과 인민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계시오.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 위협의 종국적 승리도, 공산주의 리상의 빛나는 실현도 온 세계가 부러워 없도록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맞이할 것입니다.
1: 각지 청년동맹 조직들에서 사회주의 애국 청년동맹 제11차 대회 이후 당대회 결정관찰을 위한 투쟁으로 청년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상교양 사업을 힘있게 벌여 많은 성과들을 이룩했습니다. 평안남도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전성의 단부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숭관뜻을 새겨안고 청년들이 자립경제 발전의 전초선에서 혁명의 대, 애국의 대를 꿋꿋이 이어나가도록 조직정치 사업을 활발히 벌여 순천지구 청년탄광융합기업사를 비롯하여 5개의 탄광융합기업사에 200여 명의 청년들로 8개 청년돌격대들을 새로 조직했으며 10여 명의 위원회 일꾼들을 평성학생소년공전 체육관 건설장에 내보내서 건설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정치사업과 성의 있는 지원사업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황해북도와 평안북도, 함경북도와 량강도 청년동맹위원회들에서 청춘 시절의 값높은 위훈으로 자국 번영의 주초를 다져

0: 전 세대 청년들의 정신 세계를 따라 배우기 위한 교양 사업을 실적 있게 진행하여 180여 명의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부모들의 삶의 좌표를 정한 것을 비롯하여 각지 청년들의 애국 요리는 나를 따라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1: 국토관리 사업과 도시균형 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올 때에 대한 당정책을 맞들고 평양시에서 상반년 기간 고리와 마을을 보다 위생문화적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수도 평양을 세계적인 도시로서의 품격을 갖춘 훌륭한 도시로 변모시키는 데서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한 평양시 인민위원회와 각 구역의 일꾼들은 자기 관내의 현 실태를 구체적으로 뇌에 장악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을 즉시적으로 강구했습니다. 대성구역에서 도시경영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주된 힘을 놓고 모든 근로자들과 주민들이 꾸리기 사업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사상교양 사업을 실속 있게 벌이는 한편 건물, 시설물들에 대한 보수와 도로 개건에 필요한 자재들을 예견성 있게 확보했습니다. 구역에서는 공원과 고리들의 수정이 좋은 수천 그루의 나무들과 화초들로 특색 있는 울림 경관을 조성했으며 해당 단위와의 연계 밑에 울윤전 기재 등을 효과 있게 동원 이용하고 노력 조직을 합리적으로 하여 수천 평방미터에 달하는 도로 포장 및 인도 블록 깔기를 성과적으로 결속했습니다. 자기가 사는 고리와 마을에 대한 애착심을 안고 중구역의 근로자들은 살림집 주변과 공공장소들에 대한 정상관리를 깐지기 하고 건물 보수를 본격적으로 내밀면서 중요 도로들의 바닥선 치기와 녹지 조성을 짧은 기간에 해제했습니다. 만경대 구역, 모란봉 구역에서 앞선 단위들에 대한 보여주기를 실속 있게 진행하고 꾸리기 정령을 정상적으로 려야하면서 건물들의 외장재 바르기와 다리 栏간, 휴식터들의 도색을 질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화성구역, 평촌구역, 사동구역의 일꾼들과 주민들은 애국의 마음을 안고 한 사람같이 떨쳐나 당의 운정 속에 현대적으로 일조선 살림집들을 도잘 꾸리고 관리하여 위생문화적인 환경을 마련했으며 순환구역에서도 하천 공사를 통이 크게 벌리고 지역인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공원을 훌륭히 완공했습니다.
0: 다음, 일본 각지에서 핵야망을 실현하려는 당국의 책동을 반대하는 기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14일 교도통신이 밝힌 데 의하면 정부와 국회에 비핵 3원칙을 견제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지방의회 수는 82개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이전 정권들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방의회들이 졸졸이 당국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는 현 상황은 다카이치 정권의 무분별한 핵무장화 책동에 대한 일본 각계의 심각한 우려와 불안감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 그다음, 온화한 나라의 연구사들이 구부림 저항 특성이 좋은 새형의 콘크리트를 개발했습니다. 큰 중량이 콘크리트 기둥면을 골고루 내리누르는 경우 재료는 눈에 알릴 정도로 변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량이 중심에 집중되면 콘크리트 기둥은 인차 휘어졌다가 나중에는 끊어집니다. 그것은 콘크리트가 비교적 높은 누름 세기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당김 세기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로부터 과학자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콘크리트의 당김 세기를 높이기 위한 연구를 중단 없이 진행해 왔습니다. 콘크리트를 생산할 때 습식 혼합물을 옮겨 굳히는 특수 접착제의 작용을 하는 세멘트는 대량의 오염을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세멘트는 생산 시 높은 온도를 요구하며 이로부터 대량의 에너지가 소비되고 많은 온실 효과 가스가 방출되기 때문입니다. 연구 집단은 자기들이 개발한 콘크리트의 주요 원료가 연제와 같은 공업 폐기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러한 질의 중합물 복합 재료를 이용하면 콘크리트 생산 공정이 보다 친환경적인 것으로 됩니다. 이전에 일반 콘크리트 생산에도 이러한 대형 원료 리용 기술이 응용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기술이 구부릴 수 있는 콘크리트 제품 생산에서 주요 응용 기술로 됐습니다. 한 연구사는 새형의 콘크리트 생산 과정에 에너지를 약36% 절약할 수 있는 동시에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76%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험실에서의 측정 결과 새형의 콘크리트가 일반 콘크리트와 같은 강도를 가지면서도 당김 세기는 일반 콘크리트의 약 400배에 달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들에서 새형의 콘크리트를 사용하면 건물이 일반 진동에 견딜 수 있으며

0: 지진 후에도 구조의 세기가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함영 씨 전철송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1: 폭우 많은 비 경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개성시와 강원도의 여러 지역, 황해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개성시에서, 내일 강원도의 여러 지역과 토산을 비롯한 황해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40 내지 70mm의 폭우를 동반한 100 내지 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으며, 북부쪽 지역에서는 150 내지 2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위대한 오버일을

이 시간에는 온 나라의 산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 때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실을 높이 받들고 모든 산들에 갖가지 과일나무들을 심고 가꾸어 우리나라를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사회주의 락원으로 꾸려가는 우리인의 행복한 생활 모습을 반영하여 1960년에 창작된 가요 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의 심호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조채이업이 꼬시는 절세의 기인 격려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은 우리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이며 조선혁명의 참모부입니다.

0: 이 세상 가장 위대하고 전함 높은 조선노동당의 현명한 영도 따라 나가서는 도전과 난관을 과감히 인내하며 전면적 발전의 새로운 승리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는 우리 인민입니다. 걸음걸음이 상상을 초월하는 개척이고 실현이었지만 단 한 번의 실패나 우여곡절도 없이 백전백승만을 떨치며 오늘에도 이어져온 강진없고 성스러운 여정. 우리 조국이 장구한 기간 역사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며 승승장구의 대로를 따라 줄기차게 전진해 올 수 있은 것은 우리 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현명한 용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강중앙 따라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맞이하리. 오늘날 조선노동당은 세상이 유일무이한 최장의 사회주의 집권당 역사를 자랑하며 현 세계의 각광 속에 세인의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백전백승 조선노동당, 전업 높은 조선노동당, 불패의 조선노동당, 위대한 어머니 조선노동당. 바로 이 부름들은 우리 인민을 승리와 영광으로 이끌어 조국의 명성과 명예, 인민의 존엄과 가치를 최절정으로 떠올린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고귀한 명함들입니다. 오늘도 뜨겁게 어려웁니다. 조선노동당 창건 76돌 기념 강연회에서 경례하는 총기수동지께서 하신 강령적인 연설이 부절부절이. 경례하는 총기수동지께서는 지난 기간 우리 당 건설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당의 영도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혁신적인 조치에 따라 당과 정부의 전반 사업이 뚜렷한 계기성과 역동성을 가지고 힘있게 진척되고 발전하게 되었으며 혁명의 발전을 인도하는 당의 영도적 권위와 전투력이 비상이 높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역사가 이 뜻깊은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혁명영도의 첫 여정에서부터 오늘에 이르는 나날은 우리에게 있어서 견고한 투쟁을 불려 이룩한 값비싼 성과들이 새로운 전진과 승리로 이어지는가 아니면 고귀한 피땀이 스민 모든 것이 헛되이 되는가가 좌우되던 참엄한 나날이었습니다. 그 나날 경례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비범한 사상리론 쪼개지와 탁월한 영도력으로 당의 조직 사상적 공고화를 실현하시고 당 건설과 당 활동, 당 사업 전반에서 새로운 천안을 안아오시어 우리 당을 당 위력한 향도적 용량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민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 준공식에 참가하시어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고 창립 78돌을 맞으며 개교식을 진행하는 그날에는 몸소 현지에 나오시어 뜻깊은 기념사도 하시고 재교육 강습을 받는 학생들의 첫 강의도 참관하시던 경례하는 총기소동지의 자유로운 그 영상을 그날을 돌이켜보며 사회과학원 연구사 홍옥주 선생은 말합니다.
1: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 준공식에서 경례하는 총기소동지께서는 강령적인 연설, 창당 기념과 정신에 충실한 세세 당 간부들을 키워내라를 하셨습니다. 연설에서 경례하는 총기소동지께서는 노동계급의 당건설 위협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 계속되는 장기적인 사업이며 당의 투쟁 강령과 성격을 고수하고 고유의 본태와 기풍을 유지 강화하는 문제는 결코 집권 육세가 오래고 각오의 훌륭한 전통이 있다고 하여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경례하는 청초동지께서는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의 성스러운 행로와 자랑찬 명함에 대하여 평가하시면서 계승의 역사적 위협은 당 간부 후비를 무장시키고 키우는 원종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이루어지며 당과 혁명의 양양한 미래를 지향하고 설계함에 있어서 최우선시 되어야 할 사업은 당 간부 양성 기질을 훌륭히 꾸리는 것이라는 진리를 깨우쳐준다고 이는 곧 우리 당의 전략적 가치관이라고 언명하셨습니다. 경례하는 청초동지께서는 우리 당 건설의 현 단계와 전략적 발전에 있어서 당의 투쟁 강령을 실현함에 있어서 가장 절박하고도 중핵적인 과제는 간부들이 당성, 혁명성, 인민성을 3대 필수적 기질로 철저히 확립하고 제거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창당의 리념과 정신을 계승하여 새 시대 당 건설의 위대한 전성기를 이뤄나가자는 구호를 제시하셨으며 중앙 간부학교를 새 시대 공산주의자 육성의 원종장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반 가업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셨습니다.
0: 당의 위대성이자 수령의 위대성입니다. 혁명 발전의 매 시기마다 가장 올바른 노선과 정책, 투쟁 방략과 목표들을 명확히 밝혀주시며 당의 영도적 권위를 지상에 높여나가신 경의하는 총기소동지의 분열의 영도 슬로건, 주체의 혁명적 당건설의 위대한 모범으로 귀중한 교과서로 되고 있습니다. 그의 탁월하고도 세련된 영도가 있어 우리 당은 자기 발전의 전성기를 맞이했고, 혁명의 참모으로서의 영도적 권위를 만방에 떨치면서 주체혁명 위협을 상도하는 불패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됐습니다.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온갖 애로한 난관 속에서도 우리 당이 자체 강화와 사회주의 건설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연이어 이룩하며 승리만을 알아채겨올 수 있은 것은 이민위천, 이민헌신을 정치 리념, 정치 철학으로 삼고 인민을 위하여 전제하고 투쟁하며 열사복무하는 자기의 사명과 본도에 많이 충실해왔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수십 년 넘어 걸어온 길을 단 몇해 사이에 기약하여 반만 년 민족사가 알지 못하는 신과 존엄의 최절정으로 솟구쳐 오르고 자력의 제부, 창조의 기념비들을 안아올린 그 나날, 그 세월 속에서 인민의 꿈과 리상이 아름답게 꽃피어나고 사랑하는 후대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더욱 높이 울려 퍼지게 된 것은 경의하는 총기소동지의 현명한 용도의 빛나는 결실입니다.
2: 저학당 방망곡곡에는 지방발전 정책의 성과적 실행을 위하여 불면불의의 사색과 신묘를 바쳐오신 경애하는 청서동지의 용도의 자학조학이 뜨겁게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경애하는 청서동지께서 지방발전 20승 10정책을 선포하신 때로부터 지방발전의 새 시대를 안아오기 위해 소집하신 회의는 몇 번이고 그 관철을 위하여 몸소 흙먼지 날리는 건설장과 바람새찬 바닷길에 새기신 헌신의 자학은 끝이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인도자가 있지만 우리 청이소동지처럼 인민들이 생각을 제일 잘 아시고 바라는 꿈과 소원을 풀어주시기 위해 헌신의 낮가밤을 이어가시는 인민의 자애로운 오보이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0: 지방공업성 연구원 이충성동의 이야기를 듣느라니 다섯 해전 3월 강산을 뒤흔들며 울려 퍼졌던 장쾌한 내성이 우리의 귓전에 비아리 쳐옵니다.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착공식에 참석하시어 위대한 우리 국가의 수도 평양에 5만 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을 건설하는 것은 수도 시민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물능한 생활 조건을 제공해주기 위해 우리 당이 크게 벼르고 준비해온 지원 사업이라고 경의하는 거리께서 절절히 말씀하실 때 우리는 누구나 더욱 깊이 새겨 안았습니다. 이민들의 생활을 속속들이 헤아리시며 언제나 크나큰 행복만을 안겨주시려 불면불의의 노고와 심려를 바쳐가시는 위대한 노보이의 요라 같은 사랑을 오로지 인민만을 위하시는 경의하는 총기소동지의 뜨겁고도 가슴한 손길에 떠받들려 인민의 행복의 보금자리들이 솟아나고 국가적 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저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 새로운 문화정책이 태어나는 감동 깊은 현실도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그 어느 위인도 지니지 못한 위대한 사상과 탁월한 영도력, 강철의 신념과 의지, 완강한 실천력을 지니신 경애하는 총기소동지이시기에 이께서 고생하시고 결심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 당의 정책에 반영되어 역사의 기적이 되고 혁명의 승리가 되었으며 인민의 복리로 꽃피어나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총기소동지의 현명한 용도 따라 승리 떨쳐온 경지 높은 날과 달들을 돌이켜보며 현단심 당을 따르는 그한 길에서 기본사.

맞이할 해를 내다보며 우리 인민은 뜨겁게 새겨안습니다. 경례하는 총기세동 측에서 계시어 인민의 행복은 더더욱 꽃피날 것이며 강예들이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의 찬란한 미래로 심차게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성명적 친근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택배해지는 우리 당의 초심과 열정이 있기에 우리에겐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고 더 좋은 내일이 반드시 온다는 확신으로 하여 정말의 가슴은 세차게 끓어넘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당을 따라 이 세상 끝까지 가고 갈 천만인민의 신념과 의지, 위대한 당예들이에 더욱 굳게 뭉쳐 공산주의 새아침을 향해 심차게 나아간 우리 인민의 불굴의 기기와 정신이 이 행성을 진감하며 영원한 조선의 승리를 확언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강중앙 따라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맞이하리.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거구 마릉비 경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개성시와 강원도의 여러 지역, 황해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마릉비 주의경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개성시에서, 내일 강원도의 여러 지역과 토산을 비롯한 황해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40 내지 70mm의 폭우를 동반한 100 내지 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으며, 구포족 지역에서는 150 내지 2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다음 방송은 12시에 보도와 날씨, 이어서 중기 해상 예보. 13시에는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14시 31분 기행, 알곡 증산이 요리 넘치는 드넓은 조야를 찾아서. 15시에 보도. 16시에는 러금 구성, 크나큰 영광, 끝없는 행복. 17시에 보도가 있고, 18시에는 오로지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19시에는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19시 49분에는 시를 보내드립니다. 조국에 대한 생각. 20시에 보도가 있고 20시 13분 수필, 새 문명, 새 생활. 21시에 종합보도와 날씨, 이어서 중기 해상예보. 22시에 보도, 22시 25분 방송극 생명. 23시부터 방송 마감 시간까지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 이후에 들으시게 될 방송 순서를 줄여서 알려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보도입니다. 뜻깊은 전승절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지금 천만 인민은 자국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쳐주시고 우리 인민을 영웅적 인민으로 온 세상에 높이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더더욱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전승혁명 사적관 강사 김인덕 동무는 조국 해방전쟁의 역사적 승리야말로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탁월한 전략전술의 승리이며 당의 두리에 곧게 뭉쳐 영웅적으로 싸운 우리 인민과 군대의 백절불굴의 정신력의 승리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전쟁의 첫 시기, 모든 것을 전쟁 승리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제시하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는 혁명전쟁의 직접적 담당자인 인민대중의 지휘와 역할에 기초하여 백승의 전략 사상을 명시하셨습니다. 자국 해방 전쟁을 전인민적 전쟁으로 전환시키며 정치 사상적 우월성으로 제국주의 고용병들을 파송할 때 대한 사상을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군사 사상은 전쟁의 전국

0: 국적 승리를 위한 지도적 지침으로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국면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기초한 전략적 단계 설정, 전 전선에서의 연속 타격과 포위 소멸전, 정규 부대들에 의한 조커 제전선의 형성, 갱도 전법과 비행기 사냥 군조 운동을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전략 전술과 전법은 세계 전쟁사에 유례 없는 군사 예술의 최고 총화입니다. 참으로 탁월한 군사적 예지와 전략 전술로 제국주의 군사가들이 총력을 다하여 짜낸 모든 작전들을 단독으로 격파하시오 반제 혁명 전쟁 승리의 기적을 창조하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천재적 군사 전략가이시며 전설적 영웅이십니다.
1: 오늘 시세의 천철 명장이신 경이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전승 업적은 더욱 찬연히 빛나고 있다고 하면서 전승혁명 사적관 강사 김옥경 동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0: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경도사를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한 사업을 정육적으로 용도하시는 경이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수령님의 전승업적으로 빛나는 전승조를 후세에 가서도 영원히 조국해방 전쟁 승리의 날로 더 뜻깊게 경축하도록 우의 깊은 조치를 취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국 땅 방방곡곡에 위치한 전승의 성지들을 배를 두고 전해야 할 거기한 혁명 유산, 우리 혁명의 만년제보로 더 훌륭하게 꾸리도록 정육적으로 이끌어주셨습니다. 이는 종용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 업적을 세세년년 찬연히 빛내어 가시려는 경이하는 총비서 동지의 드팀없는 신념과 우지의 분출이었습니다. 경이하는 총비서 동지의 현명한 용도에 와여 원상대로 꾸려진 전승의 성지들은 승리의 7.27이 어떻게 백년이고 청년이고 조선의 승리의 날로 이어지는가를 깊이 새겨주고 있습니다. 천하제일 위인이신 경이하는 총비서 동지를 높이 모시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 업적은 사회주의 강국 건설사와 더불어 끝없이 빛을 뿌릴 것이며 주체 조선의 승리의 역사와 전통은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2: 북창화력발전연합격서의 일꾼들과 노동자들이 당시 9차대비 결정관 철의 첫해부터 증산투쟁으로 어기는 계획수행의 돌파구를 열어젖힐 비상한 열의를 안고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집혀올리고 있습니다. 연합격서에서는 설비들의 기술개설을 다그치고 실적에 맞는 관리방법들을 활용해서 효율을 제고함으로써 일평균 전력생산 실적을 장성시키고 있습니다. 직장별 담당제와 중요 설비 분담제에 따라 일꾼들이 현장들에 나가 설비 가동 상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즉시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과 함께 모교 설비 점검 검열의 날을 중시하고 업간 점검과 순회 점검, 공정별, 교대별 설비 인계 인수 사업을 실적 있게 하고 있습니다. 연합격서에서는 지난 시기의 경험에 토대해서 설비 성능 갱신을 위한 단계별 목표들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기술자, 기능공들의 책임과 역할을 보다 높이고 있습니다. 자체의 기술 역량에 의거해서 4.15 기술혁신 돌격대 활동을 심화시키고 모든 발전 설비들의 상태를 면밀히 따져가면서 불합리한 요소들을 퇴치하기 위한 기술 개조 사업도 적극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만도 정지형 료자기 도입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이 해결됨으로써 료자 체계의 유지 보수에 들던 자재와 노력을 절약하면서도 많은 전력을 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력 계통의 측정 설비들을 개조하기 위한 사업을 비롯해서 생산 공정의 정비 보강을 계획적으로 내밀어 발전 설비들의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연합격서에서는 기술자 기능공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우대해주며 종업원들의 생활조건 보장에 더 깊은 관심을 돌리면서 새로운 전망 목표 수행을 위한 전력 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과 단위들에서 지일제고 열의가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 성중앙기관들과 공장기업소들에서는 지일제고를 경제관리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고리로 틀어지고 자기 부문과 단위의 지일제고 사업에 영향을 줄수 있는 인자들을 빠짐없이 찾아 대책하기 위한 치밀한 작전과 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속공업성과 화학공업성을 비롯한 성의 일꾼들이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지일제고 사업 정령을 엄정하게 분석 총화한 데 기초해서 편향은 극복하고 성과는 확대하며 좋은 경험과 앞선 기술을 널리 일반화하기 위한 옳은 방법론을 적극 탐구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품질관리 수준 평가 프로그램이 도입된 단위들에서 그 내용을 정상화해서 품질관리의 과학화, 정보화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과 함께 자기 단위의 품질 관리 실태와 수준을 정확히 알고 편향을 제때 대책하는 사업을 실속 있게 벌려 질지고에서 뚜렷한 개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남흥 청년화학 연합기업소와 금성 뚜락도로 공장, 평양 3.16 전선종합공장을 비롯

0: 생산 많은 단위들에서도 제품의 질에 영향을 주는 생산 공정과 설비들을 현대적으로 갱신하고 생산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여 제품의 질을 과학과 기술로 담보하고 있습니다.
1: 당지의 고차대비 결정관철을 위한 진군길에서 열혈 청춘들의 애국 요리가 나날이 고조되는 가운데 순천시의 청년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전구들로 탄원했습니다. 농촌의 도시화, 문명화, 선진화를 위한 창조와 건설의 전구들에서 애국 청년의 고귀한 명함을 빛내어갈 일념을 안고 많은 청년들이 시건설 요단으로 자원에 나섰습니다. 시안의 급양봉사단이 청년동맹원들은 전 세대 청년 선구자들이 발휘한 투쟁기풍을 본받아 조국의 부강 번영을 위한 길에서 청춘의 리상과 포부를 꽃피울 의지를 가다듬으며 탄원자 명단에 자기들의 이름을 새겨놓았습니다. 당의 지방발전 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성실한 땀과 노력을 바쳐갈 결의든 없이 원료기지 사업소로 탄원한 청년동맹원의 서행도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탄원자들을 축하하는 모임이 19일 순천시 문화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관계부는 청년동맹 일꾼들, 청년들이 참가한 모임에서는 탄원 증서가 수여되고 축하 연설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연설자는 모든 탄원자들이 우리 청년들의 삶을 영광과 행복의 절정에서 빛내어주는 어머니 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한시도 잊지 말고 귀중한 청춘 시절을 충성과 애국으로 빛내어 나갈 때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간직하고 인민을 위한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과시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갈 결의를 피력했습니다. 축하 공연에 이어 새로운 일터로 떠나는 탄원자들에게 일꾼들과 청년들이 꽃다발들을 안겨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0: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최대로 각성하여 재해성 이상기후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울 때에 한당 정책을 받들고 가끔 농군맹 조직들에서 농군맹원들의 재해 위기 의식을 높여주는 사업에 큰 힘을 넣고 있습니다. 농군맹 중앙위원회에서는 농업 생산의 직접적 담당자들인 농업 근로자들이 큰물과 폭우를 비롯한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돌출하시도록 사상동원 사업을 방법론 있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함경남도 농군맹위원회에서 위기 대응 의식과 자각성을 높여주는 선전 교양을 실속 있게 벌리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요소들을 빠짐없이 찾아 대책하는 사업에 동맹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당지의 고차대비가 진행된 뜻깊은 올해에 풍년한 작황을 안아오리는 농업 근로자들의 열의가 높아가는 속에 덕성군과 신흥군 등에서 그 어떤 큰 물에도 포전들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지역의 강하천 정리와 사방야기 공사를 질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대중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평안북도에서는 농군맹 일꾼들이 농장들에 나가 지난 시기 재해방지 사업에서 앞선 단위들의 경험을 알려주면서 농장원들의 재해 위기 의식을 높여주기 위한 해설 선전을 해당 단위의 실정과 교부에서 실효성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역과 령강군 등 남포시의 농군맹 조직들에서는 동맹원들이 재해방지 사업은 나라의 귀중한 토지를 보호하고 알곡 중산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물도랑 정리, 지방보수 등에서 높은 애국심을 발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함경북도 농군맹위원회에서 재해 유형과 위험성, 위기 대응 방법 등을 대중 속에 인식시키고 있으며 황해북도와 강원도를 비롯한 각지의 농군맹 조직들에서도 재해성 이상기후의 영향이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동맹원들의 위기의식을 높여주기 위한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1: 성도원 친선 야영 2026이 시작됐습니다. 성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에서 진행되는 이번 친선 야영에는 우리나라와 러시아, 중국의 학생 소년 야영단들이 참가했습니다. 19일에 진행된 개막 모임에는 청년동맹중앙위원회 관계부문 일꾼들, 야영생들이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먼저 야영 깃발이 개양됐으며 축하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발언자들은 조선과 러시아, 중국 인민들의 커다란 관심 속에 조선 동해의 명승인 성도원에서 친선 야영을 하게 된 야영생들을 축하했습니다. 성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에서 야영생들은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하며 즐거운 나날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이번 야영이 잊지 못할 추억을 안겨주고 우정과 친선의 정을 도토히 하는 계기로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이어 야영소의 하늘가에 각양각색의 불꽃들이 터져오르고 학생소년 취조학대와 서거대의 내식과 야영생들의 분열 행진이 있었습니다.
0: 다음 17일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대인 누세이라트에 공습을 가해서 8명을 살해하고 19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비인간적인 살육 행위를 또다시 감행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곳의 피난민 수용소에서 살해된 한 팔레스티나인의 장례식에 참가했다가 공습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자 지대에서 매일과 같이 민간인 살육을 일삼고 있는 유태복구주의자들의 망동은 국제적 비난과 규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주경, 강철남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1: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과 오전에 우리나라는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남부의 여러 지역과 백두산 지구, 안변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강계, 금야를 비롯한 자강도, 함경남도의 국부족 지역과 대관에서 아침 한때 안개가 꼈습니다. 폭우 많은 비 경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개성시와 강원도의 여러 지역, 황해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개성시에서 내일 강원도의 여러 지역과 토산을 비롯한 황해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40 내지 70mm의 폭우를 동반한 100 내지 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으며 국부족 지역에서는 150 내지 2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나라는 장마전선과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평양시에서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3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반적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으며 특히 오늘 밤 철원, 장풍을 비롯한 남부의 국부족 지역에서 한때 폭우가 내리면서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오늘 예견되는 강수량은 철원, 장풍을 비롯한 남부의 일부 지역에서 30 내지 50mm, 그 밖의 지역에서는 1 내지 30mm입니다. 내일 평양시에서 오후까지 때때로 15 내지 30mm의 비가 내린 후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중부 이남 지역과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개성시와 강원도의 여러 지역, 토산을 비롯한 황해북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으며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예견되는 강수량은 강원도 개성시와 황해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70 내지 100mm, 특히 토산, 김하를 비롯한 국부족 지역에서는 150 내지 200mm이며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에서 15 내지 50mm, 그 밖의 지역에서는 2 내지 15mm입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령천, 명천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벼락, 돌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바람은 오늘 동해안 지역에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북부 내륙 지역에서는 남서풍이,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초당 1, 2지 3m로 불겠습니다. 내일은 남부 지역에서 남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내일은 오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린 후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씨로서 평년보다 1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28도씨,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씨, 내일 낮 최고기온은 28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성시는 대체로 흐려서 밤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으며 신의주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후와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주시는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으며 사리원, 원산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고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 청진, 해산, 라선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며 함흥시는 대체로 흐려서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포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개성시는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밤한때 폭우도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평성 28도시, 신의주 29도시, 해주 사리원 27도시, 강계 28도시, 원산 26도시, 함흥 27도시, 청진 26도시, 해산 27도시, 남포 29도시, 라선 25도시, 개성 26도시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성 함흥시는 오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린 후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새벽 한때 안개가 끼겠으며 오후 한때 개겠습니다. 해주 사리원시는 때때로 비가 내리겠으며 강계, 청진, 해산, 라선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개겠습니다. 원산시는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으며 남포시는 새벽에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는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23도시, 28도시, 신의주 22도시, 31도시, 해주 사리원 23도시, 27도시, 강계 20도시, 29도시, 원산 22도시, 24도시, 함흥 22도시, 27도시, 청진 21도시, 26도시, 해산 18도시, 29도시, 남포 23도시, 28도시, 라선 21도시, 26도시, 개성 23도시, 26도시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주근반 해상에서 남동풍이 초당 4리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리지 1m를 일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황해남도 해상은 비가 내리고 함경남북도 평안남북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4리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리지 1m를 일겠으며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은 비가 내리고 함경북도 해상은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리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리지 1m를 일겠으며 평안남북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고 황해남도 해상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주근반 해상에서 남서풍이 초당 4리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리지 1m를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2: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3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4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5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6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내지 10m로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7일 전반 해상에서 남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습니다.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
3: 이 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지으신 불후의 거전적 명작 저국의 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거구 만흥비 경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개성시와 강원도의 여러 지역, 황해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만흥비 주의 경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개성시에서, 내일 강원도의 여러 지역과 토산을 비롯한 황해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40 내지 70mm의 폭우를 동반한 100 내지 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으며, 북부쪽 지역에서는 150 내지 2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용도 밑에 새 생활이 꽃피어나는 내 고향 대서국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급품 속에서 살며 일하는 우리 인민의 한없는 긍지와 행복을 반영하여 1954년에 창작된 가요 내 고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거구 만은비 경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개성시와 강원도의 여러 지역, 황해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만은비 주의경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개성시에서, 내일 강원도의 여러 지역과 토산을 비롯한 황해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40 내지 70mm의 폭우를 동반한 100 내지 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으며, 북부족 지역에서는 150 내지 2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1: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격리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 농사를 잘 짓자면 나라의 쌀떡을 책임진 농업부문 일꾼들과 농장원들이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강중앙 의원의 제9기 제2차 전원의 결정을 엎집어뜨리고 온 나라 농업근로자들은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기어이 넘쳐 시행할 열의를 안고 포전마다에 성실한 땀을 바쳐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농업근로자들의 더 높은 열의를 체감하며 함경남도 리원군 안에 여러 농장들을 돌아봤습니다. 기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곡 중산의 열이 넘치는 더 넓은 전야를 찾아서. 우리가 먼저 찾은 곳은 해안가에 자리 잡은 리원군 곡부 농장이었습니다. 우줄우줄 아지치며 시래질 논벌에서 우리와 만난 도경리 고진용 동문은 지금 농장원들의 일본세가 근본적으로 달라져가고 있다고, 올해에는 선진적인 영농 방법을 받아들여 가수하게 열세를 주게 됐다고 자신심이 넘쳐 말했습니다.
2: 우리 농장에서는 구구월성이 현실로 확정된 영양모를 농장의 80% 면적에 도입하고 그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영양모 재배에서 중요한 초기 물말리기와 중간 물말리기, 감땀물 대기를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고 조절 비료 시비를 구색에 맞게 진행하여 좋은 결실을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에서는 올해 당제 구차대회가 제시한 알곡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서 새로운 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알곡 수확고를 높여 최우수 농장이 되려에 기어이 들어서겠습니다.
1: 그의 얘기를 듣느라니 한무탄 작품이 펼쳐질 내일의 그날이 눈앞에 안겨들었습니다. 도경리 동문의 안내를 받으며 우리가 찾은 곳은 3대 용량 붉은기 농산 제3작업반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작업반장 김윤철 동문을 만났습니다. 알고 보니 김윤철 동문은 사회주의 애국공로자였습니다. 15년 전 제일 뒤떨어진 작업반을 솔솔 맡아 작업반을 추켜 세우기 위해 헌심을 바쳐온 그였습니다. 그는 우리들에게 처음에 작업반을 맡았을 때에는 힘이 들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농장원들 모두가 나라의 쌀떡을 책임진 죄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포전마다에 깨끗한 양심을 바쳐가고 있다고 하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3: 당에서는 농사꾼으로서 응당할 일을 한 저에게 사회주의 애국근로자라는 영예도 안겨줬으며 여러 국가적인 경축 행사들의 대표로 높이 내세워 주었습니다. 저는 이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기 위하여 지난 5년간 해마다 다수학 작업반의 영예를 빛내었으며 국가 알곡 순회 계획을 넘치어 수행하여 왔습니다. 올해도 우리 작업반에서는 당이 제시한 알곡 생산 목표 수행을 위하여 가학농사 지일주의고를 높이 들고 농사를 가학화 기계화하기 위한 사업을 근기 있게 밀고 나가 현재 좋은 작황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저는 농사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정부당 더 높은 알곡 생산 목표를 내걸고 올해도 다수학 작업반에서 영예를 더욱 빛내어 나가겠습니다.
1: 김윤철 동문은 우리에게 올해 작업반에서는 작업반 건물을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 집짐승 기르기와 온실남새 농사, 논밭 양호를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 등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하나하나 모관하게 실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농장원들의 목소리도 마이크에 담았습니다.
4: 곡부농장 3작업반 기술은 박윤복입니다. 저는 나라의 쌀떡을 책임진 주인이라는 자각을 안고 우리 경애하는 청비서동주께서 그토록 신뢰하시는 식량 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에 자신이 적은 힘이나마 보답하려는 자각을 안고 해마다 알곡 생산 계획을 넘쳐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다수락 작업반의 영예를 돋빛내어 나가는 데서 언제나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 곡고농장 정본장 리강혁입니다. 우리 청년부서에서는 시대의 전열에 우리 청년들을 높이 내세워주시는 경애한 아버지 김정근 원수님이 사랑과 믿음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잘라서 땅을 받던 애국 청년들로 준비시키기 위해 적극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한시도 잊지 않고 맡은 일을 더 잘 해나가면서 분자님 모든 청년들을 나라의 기둥감들로 우수히 키워나가는 데서 모든 지혜와 열정을 다 붙여 나가겠습니다.
1: 깊은 어리를 알곡 동산의 자랑찬 성과로 빛내일 각오를 안고 고전마다에 성실한 땀을 바쳐가고 있는 우리의 이로운 농업근로자들입니다. 이어 우리는 리원군 풍암농장도 돌아보았습니다. 풍암농장은 곡고농장에서 30리가량 떨어진 곳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농장 일꾼의 안내를 받으며 풍암농장의 여러 작업반을 돌아보았으며 본특하게 꾸려진 농업과학기술 보급실에도 들려보았습니다. 여기에서는 여러 명의 청년들이 우월한 영농 방법에 대해 열기띤 토론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탐구 정신은 강렬했습니다. 풍암농장 부경리 허이롱 동무와 경리 강동림 동무들은 광농사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올해 기어이 풍작을 안아오려는 농장원들의 기세는 대단히 높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6: 농장 책임 일꾼들과 초보 일꾼들은 새로운 과학기술 지식과 영농 방법들을 학습하고 현실에 적극 받아들고 있습니다. 강농사가 제일이고 과학기술 학습이 오늘날 다섯을 안하는 기본 열쇠라고 농장원 대중이 하나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농장원 대중은 저마다 새로운 과학기술 지식과 영농 방법들을 받아들여 당의 강농사 제일주의 방침의 정당성과 진실을 실제 피부로 느끼고 있으며 누구나 다 다수학 농장원, 다수학 분조, 다수학 작업반 대례를 뜻뜻이 들어서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대중이 이 정신력을 적극 발량시켜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을 관철하는 사업에서 당내의 농업전사로서의 맡고 있는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 우리 농장에서는 당에 제시한 알곡생산 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우선 반면적이 70%를 차지하는 지대적 투쟁에 맞게 정부담 수확고를 15년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에서는 한정보의 논판 매기 양호와 한정보의 논의 우량을 놓아서 유기농법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재정의 정신력을 적극 발동시킬 때만이 좋은 결실을 마련할 수 있다는 진리를 체득하고 분조 관리자의 보선단장 책임제를 실시하여 누구나 다 자기 보선을 자기 집 토밭처럼 갖고 나감으로써 다수학 분조 대회를 더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변화되는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농업 생산이 더 높은 목표를 위해 앞선 단위의 경험을 적극 따라배워 우리 농장도 최우수 농장 대회에 당당히 들어서기 위해 자신이 모르는 노력과 책임을 다해 나가면서 당제 구차대 결정 가치를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더 높은 알곡 생산 성과로 보답해 나가겠습니다.
1: 농장 일꾼들의 신심이 넘친 목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확신했습니다. 함경남도 리원군 안의 모든 농장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앞으로도 농촌진흥의 새 시대를 펼쳐준 어머니 당의 운덕에 더 높은 알곡 생산 성과로 보답해 나가리라는 것을.

0: 보도입니다. 과학의 힘으로 우리 조국을 더욱 강대하고 부유하게 만드실 억측불변의 의지를 지니시고 불면불위의 사색과 노고를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 아래 오늘날 주체 과학기술의 위력이 남김없이 떨쳐지고 혁명적인 인재들의 대우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혁명과 건설에서 과학기술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나라의 과학기술 실태를 환히 꿰뚫어 보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당제 8차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나라의 종합적 과학기술력을 비약적으로 증대시키실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과학기술 부문에서부터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키도록 하는 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여러 당및 국가회의들에서 우리가 의거해야 할 무진장한 전략 자산은 과학기술이라는 사상, 과학기술을 중요한 국책으로 일관하게 틀어쥐고 모든 부문,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해 나갈 때에 대한 사상, 당의 과학기술 중시, 과학기술 선행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할 때에 대한 사상을 제시하심으로써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과학기술 발전의 중요성을 깊이 새겨주셨습니다. 모든 과학연구 사업이 현실적 문제 해결에로 지향되도록 하는 데큰 힘을 놓으시고 여러 계기들이 과학연구 부문에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절박하게 해결해야 할 과학기술적 문제를 시급히 푸는 것을 종자로 기본 과제 선결 과업으로 삼고 그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다고치며 그것을 현실에 적극 도입해서 실지 은인하게 할때 대하여 거듭 강조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시었습니다.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바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심혈과로건은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지휘 관리 기능을 보다 강화하도록 하시고 당 조직들과 근로단체 조직들이 과학자 기술자들 속에서 애국주의 교양을 실속 있게 하도록 하신데도 과학기술 보급실들이 철저히 자기 직종에 맞는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장소로 되게 하신데도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가치 있는 창의 고안이나 발명, 기술혁신을 한 대상들을 높이 평가하고 우대해줄 때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주신 수많은 가르치심들은 과학기술 인재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준 고귀한 지침이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와 크나큰 사랑과 믿음 속에 과학기술 부문에서는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는 가치 있는 성과들이 수많이 이룩되게 됐으며 그 과정에 과학과 기술을 알기 전에 애국을 먼저 알고 당과 혁명을 먼저 하는 애국과학자, 지식과 기술로 부강적 건설에 이바지하는 애국적인 인재들의 대우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는 새로운 어기는 계획기간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과학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진정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과학적인 통찰력과 비범한 영도력으로 조국과 인민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계시오. 우리 민은 사회주의 위협의 전국적 승리도, 공산주의 리상의 빛나는 실현도 온 세계가 부러워하도록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맞이할 것입니다.
1: 각지 청년동맹 조직들에서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제11차 대회 이후 당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청년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상교양 사업을 힘있게 벌려

0: 많은 성과들을 일으켰습니다. 평안남도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천성의 단부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경외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새겨안고 청년들이 자립경제발전의 전초선에서 혁명에 대해 애국의 대를 꿋꿋이 이어나가도록 조직정치 사업을 활발히 벌려 순천지구 청년단광연합기업소를 비롯하여 5개의 단광연합기업소에 200여 명의 청년들로 8개의 청년돌격대들을 새로 조직했으며 12여 명의 위원회 일꾼들을 평성학생소년공전 체육관 건설장에 내보내어 건설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정치사업과 성있는 지원사업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황해북도, 평안북도, 함경북도, 량강도 청년동맹위원회들에서 청춘 시절의 값높은 위훈으로 조국본영의 주출을 다지은 전세리 청년들의 정신세계를 따라 배우기 위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해서 180여 명의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부모들의 삶의 좌표를 정한 것을 비롯하여 각지 청년들의 애국열의는 날을 따라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1: 국토관리 사업과 도시경영 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올 때에 대한 당정책을 맞들고 평양시에서 상반년 기간 거리와 마을을 보다 위생문화적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수도 평양을 세계적인 도시로서의 품격을 갖춘 훌륭한 도시로 변모시키는 데서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한 평양시 인민위원회와 각 구역의 일꾼들은 자기 관내의 현실태를 구체적으로 려에 장악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을 즉시적으로 강구했습니다. 대성구역에서 도시경영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주되는 힘을 넣고 모든 근로자들과 주민들이 꾸리기 사업에 한 사람같이 떨쳐 나서도록 사상교양 사업을 실속 있게 벌이는 한편 건물, 시설물들에 대한 보수와 도로 개건에 필요한 자재들을 예견성 있게 확보했습니다. 구역에서는 공원과 거리들의 수종이 좋은 수천 그루의 나무들과 화초들로 특색 있는 월림 경관을 조성했으며 해당 단위와의 연계 밑에 윤전기재 등을 효과 있게 동원 이용하고 노력 조직을 합리적으로 해서 수천 평방미터에 달하는 도로 포장 및 인도 블로크 깔기를 성과적으로 결속했습니다. 자기가 사는 거리와 마을에 대한 애착심을 안고 중구역의 근로자들은 살림집 주변과 공공장소들에 대한 정상 관리를 깐지기 하고 건물 보수를 본격적으로 내밀면서 중요 도로들의 바닥선치기와 녹지 조성을 짧은 기간에 해제했습니다. 만경대 구역과 모란봉 구역에서 앞선 단위들에 대한 보여주기를 실속 있게 진행하고 꾸리기 정령을 정상적으로 려의하면서 건물들의 외장재 바르기와 다리 난간, 휴식터들의 도색을 질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화성구역, 평천구역, 사동구역의 일꾼들과 주민들은 애국의 마음을 안고 한 사람같이 떨쳐나 당의 은정 속에 현대적으로 일도선 살림집들을 더잘 꾸리고 관리해서 위생문화적인 환경을 마련했으며 순환구역에서도 하천공사를 통해 크게 벌리고 지역 인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공원을 훌륭히 완공했습니다.
0: 부림군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새 제품 개발과 질적 사업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군 승려공장에서는 정업원들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시켜 기술자 대우를 늘리는 것과 함께 새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는 과정에 공장에서는 기초식품과 사탕, 과자를 비롯한 기본 생산지표의 제품들은 물론 군의 흔한 지방 원료에 의거하여 생산한 산천어 식혜와 곰취 장조림 등 50여 가지를 전국 식료품 전시회 2026에 출품해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군 일용품 공장의 종업원들은 현대적인 생산 설비들의 성능을 깊이 파악하고 설비 관리, 기술 관리를 잘해서 생산되는 제품의 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들은 군은 물론 도안의 주민들 속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군 옷공장에서 기능공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과 기술혁신의 힘을 넣어 새로운 형태의 옷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부령군 지방공업공장들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면서 인민들이 선호하고 반기는 새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다음, 노르웨이 남부의 드람민시 부근에 있는 한 주민 지역에서 17일 화재가 일어나 100여 채의 살림집이 파괴되고 수백 명이 소개됐습니다.

0: 강풍에 의해서 화재가 주변의 수림으로 확대됐으며 검은 연기가 지역 상공을 뒤덮었다고 합니다. 앞서 16일 알제리의 모함마디아에 있는 올인이 보육시설에서는 공기 조화기에 의한 화재 사고로 11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오종숙 현수명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1: 폭우 많은 비 경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개성시와 강원도의 여러 지역, 황해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개성시에서, 내일 강원도의 여러 지역과 토산을 비롯한 황해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40 내지 70mm의 폭우를 동반한 100 내지 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으며, 북부족 지역에서는 150 내지 2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위대한 오보이를 우러러 부르는 인민의 노래.

0: 소송중한 반성입니다. 주체비협이 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외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당은 온 사회에 김일성, 김정일 주의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주체의 사회주의 위협을 끝까지 완성할 것이며, 이땅 위에 인민의 낙원, 인류의 리상 사회를 건설할 것입니다. 낙원 구성, 크나큰 영광, 끝없는 행복. 역사적인 단중한 연회 제9기 제2차 존엄회의가 가리킨 진군 행로 따라 신창에 전진하고 있는 내 적어. 경외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고 당대회 강령 실현의 첫해를 자랑찬 성과들이 가득 찬 변혁의 해로 빛내어갈 열의에 넘쳐있는 천만 인민의 가슴은 한없는 격정으로 세차게 끌어번진다.
1: 경외하는 청비사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맡기고 가신 우리 인민, 오직 당을 믿고 혁명의 천만리를 웃으며 헤치운 강인한 우리 인민을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듯이 받들어 나가고 계십니다. 자신의 한몸이 그대로 인민을 받드는 초석이 되고 인민의 기쁨과 웃음을 꽃피우는 뿌리가 되어서라도 우리 인민을 행복과 영광의 절정에 내세워 주시려는 숭고한 일념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경외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수호하고 가시는 위민 헌신의 자옥자옥입니다. 이렇듯 위대한 분을 어버이로 모시고 사는 우리 민에게 누구나 더없는 행복감을 금치 못하며 복받은 삶을 궁지높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0: 신흥군 인민위원회 위원장 리국권 동지의 격정의 덜어. 이는 경외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계시기에 이 땅의 모든 행복이 지켜지고 천만 년 미래가 담보된다는 것을 천리로 세교하는 인민이 한 목소리로 터치는 신념의 외침이거니, 사회주의 조선의 국력과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우리 공화국의 가장 영광 넘친 시대, 자존과 번영의 새 시대를 펼쳐가시는 경외하는 김종은 동지. 남들 같으면 열몇 번도 더 주저앉았을 최악의 역경 속에서 우리는 반만 년 민족사에 일찍이 있어본 적 없는 격동의 시대, 위대한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황희남도 성대정부 지배인 한정년 동지는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터친다.
2: 경외하는 청비서동지 따라 혁명의 진군가를 심차게 부르며 우리 인민이 가슴 깊이 절감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외하는 김정은 동지는 곧 우리의 승리, 우리의 행복, 강대한 조선의 상징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고귀한 진리가 천만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져 신념의 산악이 되고 창조와 혁신의 원동력이 되었기에 이 땅에서는 기적적 승리들이 끊임없이 탄생하고 우리 인민의 기성은 세인을 경탄시키고 있습니다.
0: 끓어오르는 격정 안고 돌이켜본다. 한나라 한민족에게 있어서 순간이라고도 할수 있는 그 짧은 기간에 이땅 위에는 얼마나 많은 기적적 사변들이 일어났고 얼마나 위대한 승리들이 세계를 진감시키었는가를. 본역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길에 조국의 부강 본영과 인민의 행복이 있다는 숭고한 뜻을 안으시고 주체적 혁명 무력 강화의 최전성기를 펼쳐주신 경외하는 김종은 동지. 이 땅의 험준한 산발들과 새벽 고요 속에 자신의 심혈과 노고를 묵묵히 묻으시며 최강의 국가 방위력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 바치신

0: 지킨 경야는 송비서동지의 불철주야의 강행군길에 오린 만단사연이라는 오늘도 인민의 가슴가슴을 세차게 울려주고 있다. 군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 다 가보아야 한다고 하시며 작은 목선에 오르시오. 풍랑 사나운 바닷길도 헤쳐가시오. 병사들을 따사로운 한품이 안아주신 위대한 영장. 저국 수호의 상징으로 거연히 서있는 철령과 오성산의 칼비란 길도 눈물겹게 어려운다. 나라의 군력을 튼튼히 다지기 위해 깊은 밤에도 잔이슬 내려는 이른 새벽에도 헌신과 노가를 바쳐가시며 찌고 가신 경례하는 그이의 거룩하신 발자취와 그이의 탁월하고 세심한 손길이 있어 우리의 인민군대는 백두의 혁명정신과 투지를 꼿꼿이 이어가는 불패의 강군으로 그 위용을 더욱 힘있게 떨치게 되었고 인민의 행복을 마련해 나가는 힘있는 창조자로 될 수 있었거니 사회과학원 연구사 류예숙 동지의 격정에 찬 목소리 들어보자.
1: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자신께서는 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이 명문대로 우리나라를 하루빨리 세상에서 제일 우뚱가는 강국으로 만들 생각을 하고 있다고, 우리나라를 세계의 상상봉에 올려 세우자는 것이 자신의 결심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이 명문대로 우리 자국을 하루빨리 세계의 상상봉에, 정말이지 이런 순고한 우지를 안으신 경야는 청비서동지이시기에 아무리 멀고 험한 길이라도 주저없이 나서시옵니다. 자국의 전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시며 정력적인 강행군을 이어가시는 경야는 청비서동지의 자애로운 용상을 우러르면서 이 땅 위에 얼마나 큰 민족적 행운이 찾아왔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손길이 얼마나 오래로운가를 우리 민은 가슴 깊이 새겨놨습니다.
0: 우리 조국을 국력이 강하고 끝없이 융성 번영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름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천하제일 강국으로 온 우리의 빛내실 웅대한 고상을 안으신 경야하는 김종은 동지. 그이께서 이어가신 위민 헌신에 의해 이 땅에서는 반만년 역사에 특기할 사변들이 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일어났고 인민의 행복의 보금자리들이 눈부시게 일떠섰으며 앞날의 번영을 담보하는 귀중한 제보들이 수많이 마련되었거니 인민의 꿈과 리상을 담고 눈부시게 일떠선 미래 과학자거리와 여명거리, 성화거리, 화성거리, 리문거리, 중평과 련포, 강동, 미아도 지구에 일떠선 대규모 온실 농장들, 전국 도처에 끊임없이 일떠서는 현대적인 지방공업 공장들과 병원 봉사소들, 농촌문화 주택들, 남들 같으면 열댓 번도 더 쓰러졌을 엄혹한 환경 속에서도 혁명의 줄기찬 전진이 이루어지고 휘황한 내일이 앞당겨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 내조국의 참모습이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영도자도 많지만 경야하는 총비서동지처럼 그토록 짧은 기간에 나라의 종합적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 세우시고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눈부신 현실로 꽃피우신 위인은 그 어디에도 없다. 해주 가방공장 지배인 리미와 동지의 격정의 토로 들어보자.
2: 정말 역사에서 순간에 지나지 않는 그토록 짧은 기간에 남들 같으면 수십 년이 걸려도 일으킬 수 없는 전변의 새 역사를 안아오신 우리의 경야는 청비서동지 있습니다. 이 창조의 열매를 무르익히시느라 그이께서 걸으신 길은 그 얼마이고 지지으신 밤은 또 그 얼마입니까? 그날 아래는 쏟아지는 비도 아름다지 않으시고 온화한 공장의 노동기구가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신 날도 있고 또 깊은 밤 몸소 첫 손님이 되시오 우리 인민들이 이용하게 될 세형의 무게도 전차의 시운전길에 계신 그날도 있었습니다.
0: 겹사이는 시련 속에서도 도도히 전진하고 있는 불피의 사회주의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 세상의 부름없소라의 노래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고 있는 사회주의 내 조국 분명 이 땅 위에 펼쳐진 자랑찬 현실은 인민의 웃음을 제일 국력으로 여기시며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사업을 줄기차게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은혜로운 품속에서만 펼쳐질 수 있는 것이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를 높이 모시어 우리 인민은 저국의 귀향 찬란한 내일을 확신하고 있다. 옹진군 인민위원회 위원장 이명철 동지의 이야기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준다.
3: 우리 땅 외에 씌어지는 번영사의 갈피갈피는 우리 민에게 세상에 부름없는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려 모든 것을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애국 헌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결코 평범한 나날들의 이룩된 성과들이 아니었습니다. 겹겹이 쌓이는 난관을 뚫고 우리 민이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멈춤없이 밀고 나갈 수 있은 것은 우리 당을 믿음직한 향도적 역량으로 부단히 강화 발전시키시며 승리적으로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심혈과 로그의 결과입니다. 정녕 눈물 없이 더듬을 수 없는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강행문길이 없었다면 또 그의 헌신적인 사색과 로그의 날과 달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기습적인 승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0: 그렇다.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는 주체조선의 존엄과 강대성의 상징이시고 찬란한 승리의 기치이시며 이 세상 가장 뜨거운 열과정으로 인민을 한 품이 하나 보살펴주시는 인민의 위대한 어버이시다.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 따라 하늘 땅 끝까지 가리라. 바로 이것이 성만인민의 가슴마다에서 끓고 있는 충성의 맹세이거니 천하제일비인이신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를 높이 모신 우리 인민의 앞길은 끝없이 밝고 창창할 것이다. 크나큰 영광, 끝없는 행복. 지금까지 녹음 구성을 보내드렸습니다.

거구 마능기 경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개성시와 강원도의 여러 지역, 황해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마능기 주의경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개성시에서, 내일 강원도의 여러 지역과 토산을 비롯한 황해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40 내지 70mm의 폭우를 동반한 100 내지 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으며, 북부족 지역에서는 150 내지 2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0: 적극적인 용도로 온 나라 노동계급의 가슴마다에 애국의 정신을 깊이 심어주시고 기속 창조의 주인공들로 내세워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당제 9차대회 결정 관철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천만인민의 가슴가슴을 세차게 울려주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직총중앙위원회 과장 장성남 동지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올해 상반년에 이어오신 불멸의 혁명 요정을 되새겨볼수록 가슴 뜨거워짐을 금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당제 9차대회 이후 제일 먼저 상원 노동계급을 찾으셨습니다. 이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상원의 노동계급은 당의 고충, 나라의 사정을 남먼저 읽을 줄 알고 온몸을 내대는 뜨겁고 진실한 애국 충신들이라고 하시면서 당의 구상을 곧 공식 능력으로 당의 결심은 무조건 현실로 만들어 놓는 진짜배기 혁명가의 대부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크나큰 힘이고 자랑이라고 감높이 내세워 주셨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최고인민의 대의원 선거의 날을 맞는 촌성의 탄부들을 찾으시어 새기신 고룩한 자학은 우리 노동계급의 가슴을 또다시 뜨겁게 해주었습니다. 한없는 믿음과 조물을 안으시고 노동계급 후보자에게 찬성의 한 표를 바치신 감격의 그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사람들이 무심히 듣고서는 바로 이땅 밑에 가장 아름답고 순결한 인간들이 한 생토록 찍어가는 애국의 행로가 있고 그 구비구비의 강인한 분투의 자욱들이 용요하다고 생각하니 경건해지는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뜻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탄광 노동계급의 깨끗한 양심과 남모르는 수고를 조국 앞에, 시대 앞에 가장 강높이 빛내주시고 온 나라 탄광들을 개변시키실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고룩한 자옥은 온 나라의 일심 충성의 맹세가 진감하게 한 무한대의 요론이었습니다.
0: 창조와 혁신으로 약동하는 저국당 그 어디서나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공격 기세를 더욱 높이며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해 나가는 노동계급의 앙양된 모습을 볼수 있다고 하면서 직총중앙위원회 과장 최정국 동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지난 1월 영성기계연합기업소의 노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자립, 자력의 기치 높이 애국투쟁, 창조투쟁을 힘있게 벌려 방대한 1단계 개건 현대화 공사 과제를 성과적으로 결수감으로써 당 중앙에 충성의 보고, 왕공의 보고를 삼가 드리었습니다. 당제 9차대회 결정 관철의 초태투쟁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상원의 노동계급이 자기 위치를 다시금 자각하면서 생산적 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으며 흥남의 노동계급은 상반년에 수천 톤의 비료를 증산한 투쟁 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연간 비료 생산 계획을 앞당겨 끝낼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속탄공업을 추겨 세우며 전국의 탄광마을을 현대적으로 개변시킬 때 대한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에 접하고 애국탄부들은 충성과 애국의 의지를 백배하며 또다시 능력의 한계에 도전해 나섰습니다. 상반년 기간 군 1만 톤의 속탄을 증산하는 고달한 노력적 기운을 창조한 촌성총련탄광 서운철 채탄중대가 이룩한 기적적인 증산 성과는 지금 각지 탄광의 탄부들을 새로운 혁신창조회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맞게 지금 우리 직총중앙위원회에서는 사상기왕단체로서의 본연의 사명과 임무에 맞게 당의 사상가 정책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모든 직맹일꾼들과 직맹원들을 당에 대한 고결한 충성심과 열렬한 애국심을 지닌 참된 근로자로 준비시키는데 정치 사업에 화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3: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대한중기계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대상설비 생산에서 집단적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상반년 기간 많은 석탄을 증산한 천성청년탄광 서운철 채탄중대의 투쟁기풍, 투쟁번대를 본받아 대상설비 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창조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과 지위를 혁명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월별, 분기별 계획을 면밀히 세운 데 맞게 각종 원료 자재 보장을 확고히 선행시키는 한편 생산 현장들에서 공정별 맞물림을 잘해 나가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발전설비 일가공 직장과 대형기계 직장에서는 대상 설비의 질 보장을 첫자리에 놓고 앞선 작업 방법과 합리화 안들을 받아들이면서 일정 계획을 두팀 없이 완수하고 있습니다. 발전설비 절입 직장과 치차 감속기 직장에서는 앞선 지구 장비들을 적극 활용하며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생산 정상화에 필요한 설비들의 절입을 계획대로 내밀고 있습니다. 발전설비 이가공 직장을 비롯한 다른 생산 단위들에서도 여러

0: 까지 대중운동을 활발히 벌이면서 기술기능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요리를 적극 호조시키며 대상설비 생산에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1: 당좌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류케원 부문에서 인민경제 전반의 장성 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물동수송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류케원 성 부원 최이력 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우리 성에서는 단위별 임무 분담을 명백히 하고 군속공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주요 부문들에 대한 원료와 연료 수송을 위한 경제조직 사업을 빈틈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성에서는 항만시설물들과 진폐 운용을 적극화하기 위한 사업을 단계별로 계획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포항과 청진항에서 김책제철연합격소에 필요한 연료 수송을 위한 조직 사업을 구체화한 데 맞게 이를 위한 경제 실무적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으며, 성진제강연합기업소와 항해제철연합기업소에 필요한 원료 수송도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수관리국에서는 운전기재들의 수송 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고 높은 실동률을 보장하고 있으며, 해운관리국에서는 폐기 일수를 줄이면서도 수송 실적을 부단히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성 안의 다른 단위들에서도 기간공업 부문과 인민생활 향상에 필요한 물동들을 제때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0: 국토환경보호부문에서 재해성 이상기후로부터 도로와 다리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3: 국토환경보호성 도로지도국 부원 장명철입니다. 각도 국토환경보호관리국과 시군 국토환경보호관리부들에서 장마철 조건에 맞게 다리 기초와 날개 보강공사, 안전난간보수, 그리고 암거 수통 가시기를 집중적으로 진행하여 물 통과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과 낙석 위험 구간들에서의 언벽 보수를 비롯하여 도로와 다리, 소구조물들에 대한 보수 보강 사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면서 재해성 이상기후에 주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안북도와 강원도, 그리고 자강도와 평안남도를 비롯하여 많은 도들이 흐물 피해 위험 대상들에 대한 보수를 이미 끝내고 다른 도들에서도 계획된 대상 공사를 마감 단계에서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적으로 다리와 초구조물, 낙석 구간을 포함한 위험 대상들에 대한 보수를 진행한 것을 비롯하여 재해성 이상 기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군 국토환경보호관리부들에서 피해 위험 구간들의 감시원들을 배치하고 책임성을 높여나가고 있으며 중앙이 발생하면 즉시 대책하기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1: 다음, 메이코의 남부 지역에서 17일 리히터 척도로 7.4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리히터 척도 5.2 내지 6.5의 요진이 여러 차례 관측되었습니다. 진동이 치아빠수주, 오악사카주, 깜빼체주, 따바스코주에서 감촉됐다고 이 나라의 지진연구기관이 밝혔습니다.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에서도 진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성경 림영순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야입니다.
0: 폭우 많은 비 경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개성시와 강원도의 여러 지역, 황해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개성시에서, 내일 강원도의 여러 지역과 토산을 비롯한 황해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40 내지 70mm의 폭우를 동반한 100 내지 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으며, 국부족 지역에서는 150 내지 2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체 위협이 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의 구상과 의도에 맞게 인민생활 향상에 선차적 힘을 넣어 우리 민들이 사회주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며 세상에 부름없는 행복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 이 땅 위에서는 인민들의 복리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들이 끊임없이 전개되고 그 하나하나가 빛나는 결실로 이루어지는 감동 깊은 화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나날이 늘어나는

0: 정신 실체들마다 얘는 우리 인민들에게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안겨주고 최상의 것만을 마련해주기 위해 늘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송비서 동지의 열화 같은 진정이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오로지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 우리 인민을 억척으로 지키고 하늘 높이 뜨어받들어 세상에 부름없이 잘 살게 하실 순관기념과 원대한 포부를 지니시고 인민의 가슴속에 간직된 소망관 염원을 찬란한 현실로 꽃피워주시는 우리의 경애하는 총미소동지, 오로지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총미소동지의 열과 정의 세계를 전해주는 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는 지난 4월에 가슴 뜨거운 사연도 있습니다. 그날의 사연을 전하며 경공업성국장 김정호 동지는 말합니다.
1: 그날 일꾼들을 부르신 경애하는 총미소 동지께서는 우리 경공업 문제와 관련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총미소 동지께서는 당제 9차대회가 경공업법원 앞에 제시한 가업을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난 세기 당에서는 인민생활을 하루빨리 향상시키는 데서 경공업부분이 맡고 있는 위치와 임미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라의 자금 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경공업 부분의 생산 토대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아낌없이 보장해주어 적지 않은 경공업 공장, 기업 소들을 일신시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단 한 개의 경공업 제품을 만들어도 세계적인 발전 추세에 맞게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볼 수 있게 만들라는 것이 당 정책이고 당 중앙의 우도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강대한 조국의 부강 본영과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그렇듯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는 속에서도 인민생활과 관련한 문제를 한시도 마음속에서 떼어놓지 않고 계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이시어서 일요일의 수식도 마다하시고 이토록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마음속에는 오직 우리 인민만 꽉 차있습니다.
0: 오늘도 숨음이 어려웁니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4회의의 높은 연단에서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 건설을 매해 20개 군씩 어김없는 정책적 부합으로 당에서 직접 틀어지고 내밀어 10년 안에 전국의 모든 시군들, 다시 말하여 전국인민들의 초보적인 물질문화생활 수준을 한계단 비약시킬 의지를 피력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자애로운 그 영상이 지방마다 지리적 환경과 자원, 경제적 잠재력과 생활 환경에서는 차이 날 수 있지만 군화국 영역에는 인민 생활에서 뒤떨어진 지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경애하는 총미소 동지의 억척불변의 의지입니다. 지방발전 20승 10정책, 이것은 인민을 위해 거대한 업적을 쌓으시고도 그것을 큰 산의 모래알처럼 여기시며 더 웅변 구상을 펼치시는 분, 지리적으로 멀고 가까운 곳은 있을 수 있어도 자신의 마음속엔 멀고 가까운 인민이 따로 없다고 하시며 온 나라 인민을 품어안아 행복만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어버이께서만이 내리실 수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지방공업혁명의 첫 시작으로 되는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건설 착공식에 몸소 참석하시어 뜻깊은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날을 돌이켜보는 곽산군 식료공장 지배인 김광우 동지의 목소리도 뜨거움에 젖어 있습니다.
2: 지금도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건설 착공식에서 하신 연설이 구절구절이 귓전에 들려오는 듯이 있습니다. 총비서 동지께서는 지방공업혁명이라는 거창한 변혁을 향하여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 이 시각 연년이 새롭게 분명될 지방의 내일을 굴여보느라니 우리가 마주한 투쟁에 대한 궁지와 자부심이 백배해지고 지방의 모든 시군 천수백만 인민들에게 실질적인 생활상 보탬을 안겨주게 된다는 생각으로 커다란 감격을 금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앞으로 10년 안에 나라의 모든 시군에 현대적인 설비들과 생산 공정을 꾸준히 갖춘 지방공업공장들을 훌륭히 일더 세우는 것은 실로 고대한 사변적 우위를 가지는 일대 혁명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중앙에 비해 지방이 뒤떨어지는 것은 너무도 오랫동안 어쩔 수 없는 상례로 당연한 현실로 임박해왔지만 항상 전국인민들의 생활에 다같이 관심을 돌리고 적극적으로 푸는 것

0: 자기 활동의 번도로 내세우고 있는 우리 당은 이 세계적인 즐거움을 가시는 것을 아무리 아름차도 과감히 뜸해고 나가야 할 역사적 과제로 내세웠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우리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자고 열렬히 호소하셨습니다.
1: 성천군 지방공업공단 건설 착공식으로 지방공업 혁명의 장엄한 토성을 울려주신 경의하는 총미소동지. 그때로부터 이 땅의 날과 달들은 전국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새 생활 새 문명을 안겨주시려는 경의하는 총미소동지의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때로는 기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 지방공업공장 건설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며 먼 훗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건설할 때 대하여 간곡히 당부하시고, 때로는 현지에서 지방발전사업 협의회를 소집하시고 3대 건설 과제를 새롭게 추가할 때 대하여 간곡히 가르쳐주기도 하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십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쉼없이 걸으신 현지 지도의 그 자욱자욱, 깊은 밤 이른 새벽에도 보아주신 형성안들과 인민들에게 더 좋고 훌륭한 것을 안겨주시려 주신 가르치심들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마음속에 언제나 사랑하는 인민을 안으시고 끝없는 심혈을 기울여 그처럼 짧은 기간에 나라의 경공업 발전에서 커다란 비약을 안아오셨건만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뜨거운 격정 속에 안아봅니다. 신포시와 낙원군에 펼쳐진 천지개벽의 새 모습을, 오래전부터 해안선이 긴 우리나라의 자연지리적 특성에 맞게 바다를 유용하게 이용하여 인민생활을 하루빨리 향상시킬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중앙회의 제8기 제14 전원 회의에서 신포시 바닷가 양식사업소를 바닷가 양식업의 새로운 표본기지로 훌륭히 꾸리는 문제를 결정으로 채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후 여러 차례 걸쳐 신포시를 찾으시어 당중앙회의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전까지 당회의 중요 정책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을 완전 무결하게 결속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주셨습니다. 이렇듯 명당자리에 부지도 잡아주시고 바닷가 양식사업소에서 이용할 필수 생산수단과 설비, 장비들도 보내주신 절세비인의 대해같은 은정은 신포시의 놀라운 전견을 안아봤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신포시의 눈부신 전변을 두고 부러움을 금치 못했던 낙원군 인민들은 위대한 어버이의 자유로운 손길이 자기 군에도 와닿고 있는 줄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낙원군에도 지방이 변하는 새 시대의 경이적인 변혁과 아름다운 생활이 깃들게 하시려 그리도 마음쓰시며 하나하나 구상을 무르익히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머나먼 동해포구에 찾아오시어 그 격동적인 실행단계의 첫삽도 몸소 뜨셨습니다. 정녕 인민을 위해 그토록 자신을 깡그리 바치시고도 쏟고 쏟으시는 사랑과 정이 부족한 것만 같으시어 새로운 설계도를 끊임없이 펼치시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정력적인 용도 아래 신포시 바닷가 양식사업소와 함께 낙원군 바닷가 양식사업소가 훌륭히 일어섰습니다.
2: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시열의 세계에는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을 세계 위에 우뚝 올려 세우시려는 웅대한 구상이 비껴있고 우리 인민을 세상에 부름 없이 잘 살게 하시려는 절절한 이상이 담겨져 있으며 그 실현을 위해 기울이시는 고심어린 사색과 심열, 희생적인 헌신과 러고가 오려 있습니다. 조국과 혁명의 요구, 인민의 수건을 구하는 것보다 깊이 새겨안으신 분, 그 역사의 구원은 위인도 지니지 못한 위대한 사상과 탁월한 용도력, 강철의 신념과 무지, 완강한 실천력을 지니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시기에 구의께서 구상하시고 결심하시는 모든 것은 역사의 기적이 되고 혁명의 승리가 되며 인민의 복리로 꽃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민의 행복에서 가장 큰 기쁨을 찾으시며 세상에 천만복을 다 안겨주시려 자신을 깡그리 다 바치시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위대한 품을 떠나 삶도 행복도 아름다운 희망도 없기에 이 나라 천만 인민은 부품의 운명의 핏줄을 이끌어 삽니다.
1: 백만군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김영길 동지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경의하는 총기소 동지의 위민 헌신의 세계를 다시금 수놓이 안아봅니다. 원면 이상과 목표를 끝없이 내세우시고 만지무에 만짐을 덧놓으시며 한순간의 정체나 답보도 없이 위민 헌신 열사복무의 요정을 줄기차게 이어가시는 경의하는 총기소 동지. 위대한 어버이를 높이 모시어 우리 조국에서는 인민의 꿈과 이상이 찬란한 현실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로지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거구 많은비 경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개성시와 강원도의 여러 지역, 황해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많은비 주의 경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개성시에서, 내일 강원도의 여러 지역과 토산을 비롯한 황해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40 내지 70mm의 폭우를 동반한 100 내지 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으며, 국부족 지역에서는 150 내지 2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1978년에 창작된 가요 장군님 따라 싸우는 기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령영화 첫 무장대호에서 있은 이야기의 주제가인 이 노래는 정령의 길은 간과하고 험난해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싸우는 한길에서 영생하려는 항일혁명 투사들의 뜨거운 충성심과 불굴의 신념, 의지를 깊이 있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항일혁명가요 중에서 이 시간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용도 밑에 조직 진행된 항일혁명 투쟁 시기에 널리 불리워진 혁명가요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거구 만흥비 경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개성시와 강원도의 여러 지역, 황해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만흥비 주의 경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개성시에서, 내일 강원도의 여러 지역과 토산을 비롯한 황해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40 내지 70mm의 폭우를 동반한 100 내지 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으며, 국부족 지역에서는 150 내지 2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1: 천만 군민이 부르는 수령 결사홍이의 노래.

0: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백임준 씀, 저국에 대한 생각. 이 시는 1980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1: 밤따라 저 달빛은 나의 가슴에 왜 이리도 험하는 이야기 속삭여주는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저 소리는 정유벽 밑을 감돌아 흐르는 대동강의 여울 물소리인가, 아니면 어린 시절에 듣던 모란봉의 그 서울바람 소리인가. 네, 그곳에서 태어나 그풍 속에서 사랑보다 먼저 조국을 알았고, 아버지 없는 소년의 슬픔보다 조국이 없는 청년의 슬픔을 더 뼈아프게 가슴에 새겼더라. 을밀대의 높은 난간에 올라 고구려의 아득한 옛 판도를 자랑 높이 바라보기도 하였고, 대성산 옛 성터 깨어진 성도루 위에 망국의 뜨거운 눈물을 뿌리기도 하였거니, 그것은 고향이자 어머니의 품, 어머니의 품이자 또한 조국이었더라. 그러기에 내그 품을 떠나 운명의 먼 길에 오르던 그날, 오막사리 문가에서 눈물지시던 늙으신 어머니의 주름 깊은 얼굴은 짓밟힌 조국의 슬픈 모습이기도 하였다. 아, 조국이여, 나에게 그대가 없었기에 이 아들은 사나운 파도에 밀리우며 삶과 죽음의 계선을 넘나들었고, 죽음보다 더한 노예의 슬픔 속에 십자성을 우러르며 낯설은 야자수 밑에서 고국의 향수를 피우기도 하였어라. 이제 그 품이 두 팔을 벌리고 내 아들아 어서 오라 부르거늘, 이밤 니네 마음은 저 달빛을 타고 능라도 버들숲의 달빛이 안개 같을 대동강 기슭으로 달리어가는구나. 기다려다오, 기다려다오, 피눈물 뿌리며 헤어졌던 연광정 기둥아, 내 이제 너를 부둥켜 안고 어린애 마냥 울고 웃으며 이 가슴에 30해 동안 쌓이고 쌓여온 온갖 시름과 옛 상처를 대동강 맑은 물에 고이 씻을 때, 어머니 조국이 이 아들에게 들려주는 새로운 축복의 노래를 어린 날의 자장가보다 더 행복히

지금까지 1980년에 창작된 시, 저곡에 대한 생각을 보내드렸습니다. 랑송의 공인방송은 조명철이었습니다.

0: 보도입니다. 과학의 힘으로 우리 조국을 더욱 강대하고 부유하게 만드실 억측불변의 의지를 지내시고 불면불위의 사색과로거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 아래 오늘날 주체 과학기술의 위력이 남김없이 덜쳐지고 혁명적인 인재들의 대우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혁명과 건설에서 과학기술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나라의 과학기술 실태를 환히 꿰뚫어 보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제 8차 대회를 기점으로 하여 나라의 종합적 과학기술력을 비약적으로 증대시키실 웅단구상을 펼치시고 과학기술 부문에서부터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키도록 하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셨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여러 당및 국가회의들에서 우리가 의거해야 할 무진장한 전략 자산은 과학기술이라는 사상, 과학기술을 중요한 국책으로 일관하게 틀어지고 모든 부문,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해 나갈 때 대한 사상, 당의 과학기술 중시 과학기술 선행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할 때 대한 사상을 제시하심으로써 일꾼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에게 과학기술 발전의 중요성을 깊이 새겨주셨습니다.
1: 모든 과학연구사업이 현실적 문제 해결에로 지향되도록 하는 데 큰 힘을 놓으시고 여러 계기들의 과학연구 부문에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절박하게 해결해야 할 과학기술적 문제를 시급히 푸는 것을 종자로 기본과제 선결과업으로 삼고 그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다구치며 그것을 현실에 적극 도입하여 실지 은이 나게 할 때 대하여 고득 강조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이시었습니다.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바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심혈과로고는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지휘관리 기능을 보다 강화하도록 하시고 당 조직들과 근로단체 조직들이 과학자 기술자들 속에서 애국주의 교양을 실속 있게 하도록 하신데도 과학기술 보급실들이 철저히 자기 직종에 맞는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장소로 되게 하신데도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가치 있는 창의고안이나 발명, 기술 혁신을 한 대상들을 높이 평가하고 우대해 줄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주신 수많은 가르침들은 과학기술 인재관리체계를

0: 창립하고 대중적 기술혁 신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준 고귀한 지침이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정력적인 용도와 크나큰 사랑과 믿음 속에 과학기술 부문에서는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성과들이 수많이 이룩되게 됐으며 그 과정에 과학과 기술을 알기 전에 애국을 먼저 알고 당과 혁명을 먼저 하는 애국과학자, 지식과 기술로 부강조국 건설에 이바지하는 애국적인 인재들의 대우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는 새로운 5기는 계획기간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과학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진정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과학적인 통찰력과 비범한 용도력으로 조국과 인민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계시오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 위협의 전국적 승리도 공산주의 리상에 빛나는 시련도 온 세계가 부러우도록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맞이할 것입니다.
1: 각지 청년동맹 조직들에서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제11차 대회 이후 당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청년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상교양 사업을 힘있게 벌여 많은 성과들을 이룩했습니다. 평안남도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천성의 담부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승관 뜻을 새겨안고 청년들이 자립경제발전의 전초선에서 혁명에 대해 애국에 대해를 꿋꿋이 이어나가도록 조직정치 사업을 활발히 벌려 순천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를 비롯해서 5개의 탄광연합기업소에 200여 명의 청년들로 8개의 청년돌격대들을 새로 조직했으며 10여 명의 위원회 일꾼들을 평성학생선연공전 체육관 건설장에 내보내서 건설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정치사업과 성있는 지원사업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황해북도와 평안북도, 함경북도, 양강도 청년동맹위원회들에서 청춘 시절의 감높은 기운으로 조국 번영의 주추를 다져온 전세대 청년들의 정신세계를 따라배기 위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해서 182여 명의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부모들의 삶의 좌표를 통한 것을 비롯해서 각지 청년들의 애국열의는 나를 따라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0: 국토관리사업과 도시경영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올 때에 대한 당정책을 받들고 평양시에서 상반년 기간 거리와 마을을 보다 위생문화적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수도 평양을 세계적인 도시로서의 품격을 갖춘 훌륭한 도시로 변모시키는 데서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한 평양시 인민위원회와 각 구역의 일꾼들은 자기 관내의 현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에 장악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을 적시적으로 강구했습니다. 대성구역에서 도시경영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주되는 힘을 놓고 모든 근로자들과 주민들이 꾸리기 사업에 한 사람같이 떨쳐 나서도록 사상교양 사업을 실속있게 벌이는 한편 건물, 시설물들에 대한 보수와 도로 개건에 필요한 자재들을 예견성 있게 확보했습니다. 구역에서는 공원과 고리들의 수종이 좋은 수천 그루의 나무들과 화초들로 특색 있는 원림 경관을 조성했으며 해당 단위와의 연계 밑에 윤전 기재 등을 효과 있게 동원 이용하고 노력 조직을 합리적으로 하여 수천 평방미터에 달하는 도로 포장 및 인도 블록 깔기를 성과적으로 결속했습니다. 자기가 사는 고리와 마을에 대한 애착심을 안고 중구역의 근로자들은 살림집 주변과 공공장소들에 대한 정상관리를 깐지게 하고 건물 보수를 본격적으로 내밀면서 중요 도로들의 바닥선치기와 녹지 조성을 짧은 기간에 해제꼈습니다. 만경대구역, 모란봉구역에서 앞선 단위들에 대한 보여주기를 실속있게 진행하고 꾸리기 정령을 정상적으로 요해하면서 건물들의 외장재 바르기와 다리 난간, 휴식터들의 도색을 질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화성구역, 평촌구역, 사동구역의 일꾼들과 주민들은 애국의 마음을 안고 한 사람같이 떨쳐나 당의 운정 속에 현대적으로 일떠선 살림집들을 도잘 꾸리고 관리하여 위생문화적인 환경을 마련했으며 순환구역에서도 하천공사를 통이 크게 벌리고 지역인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공원을 훌륭히 완공했습니다.
1: 다음, 카나다에서 발생한 들불로 인한 심한 대기 오염이 이 나라의 전역은 물론 미국에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카나다의 온타리오주 서북부 지역에서 지난 13일에 발생한 들불이 며칠째 계속 타번지고 있으며 그로부터 인체에 아주 해로운 미세한 독성물질이 포함된 짙은 연기가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 연기가 이웃나라인 미국 동북부의 상공으로 퍼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뉴욕과 필라델피아를 비롯한 도시들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 연기가 동쪽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대수

0: 태평양을 지나 유럽에 이를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고종옥, 강경진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1: 폭우 많은 비 경보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 사이에 개성시와 강원도의 여러 지역, 황해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 사이에 개성시와 강원도의 여러 지역, 토산을 비롯한 황해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40 내지 70mm의 폭우를 동반한 100 내지 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으며 국부적 지역에서는 150 내지 2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조선중앙 방송입니다. 주체비협이 이끄시는 절세의 위임.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 우리는 당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당과 함께 온갖 시련과 난관을 헤쳐온 우리 민들에게 하루빨리 세상에 부러먹는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생활이란 참으로 다양하다. 그래서인지 생활이라는 단어는 윤택하다, 풍족하다, 유족하다, 어렵다 등 많은 단어들과 결합되어 쓰입니다. 하다면 우리의 생활은 어떠한가? 나는 이 물음에 이렇게 대답하고 싶다. 우리의 생활은 눈부시다. 수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새 문명, 새 생활. 지난해에 나는 취재길에서 강원도 안전군 오계리에 들렸었다. 경외하는 청비서 동지의 눈물겨운 헌신과 노고의 세계가 우려있고 우리 민들 누구나 알고 있는 오계리였지만 기자인 나도 텔레비전 화면이나 신문에서만 보고 현실로 대하기는 그때가 처음이었다. 각양각색의 다양한 살림집들과 시원하게 쭉쭉 뻗어나간 규격포선들, 글소리 당당한 학교들과 유치원 다가서들, 특색있는 월림 경관과 잘 어울리는 현대적인 살림집들과 아담하게 꾸려진 공원을 보면서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야말로 현대성, 선진성, 신뢰성이 다 보장된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은 곳이었다. 농장원들의 생활은 또 얼마나 달라졌는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당의 운정 속에 마련된 행복의 보금자리에서 세상에 부름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며 누구라 할 것 없이 새 생활의 주인공이 된 이곳 농장원들이었다. 문화생활 수준도 올라가고 모두가 선진과학기술을 소유해서 과학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요리도 높아졌다고 농장의 책임을 끄는 자랑삼아 이야기했다. 그 누구를 만나보아도 우리 당 농촌혁명강령이 펼친 새생활 새문명의 도택으로 정말 일할 못이 있고 사는 보람이 있다는 기쁨에 넘친 목소리가 울려나오는 오계리의 모습 앞에서 이런 것이 천지개벽이라는 감탄을 하던 때가 바로 한 해 전이었다. 하지만 오늘의 우리 농촌은 불과 한 해 전의 경탄도 낡은 곳으로 만들며 빠른 속도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오계리보다 더 희한하고 더 멋있는 농촌 마을들이 방방곡곡에 펼쳐졌고 또 지금도 펼쳐지고 있다. 전국의 모든 농촌 마을들을 새롭게 변모시키려는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에 의하여 새 농촌 살림집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 토백인 노인들조차 본래 집토자리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게 되었다. 어디서나 수도의 희한한 거리가 자기네 마을에 이사를 왔다는 기쁨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 있다. 한생 땅밖에 모르던 농촌 사람들이 훌륭한 새 집에서 도시 사람들 못지않은 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정말 꿈만 같다고 하는 농업근로자들의 격동된 심정을 무슨 말로 다 전할 수 있겠는가. 눈물겹게 어려운다.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주저없이 해치신 은박은 대총리의 진창길, 안석 간석지에 끊어진 제방 한끝, 고무단정을 타고 돌아보신 평원북도의 침수 현장과 몰려져 있는 태장밭줄이 언제 배추진기에 감길지 모르는 신포시 바닷가 양식장, 그 로고 속에 하늘 아래 첫 동네 삼지연시에서 시작하여 라진구역 신해동의 바닷가 마을, 중평과 련포, 강동과 배천군 욕구도리까지 많고 많은 이 나라 지방들에도 변혁의 화살표가 끝없이 이어졌다. 연연히 닥치는 자연재해로 세찬 강바람에 모래먼지만 흩날리던 위화도 지구가
천 수백 동의 온실 호동들과 남세과학연구중심, 산림집들, 다양한 문화정서생활 기지들과 특색 있는 월림 경관을 갖춘 기념비적 장점물로 전변된 현실은 또 얼마나 경이적인가. 진정 신심과 낙관을 가지고 농촌 정령을 힘있게 타구치어 우리의 농촌을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사회주의 낙원으로 훌륭히 전변시켜야 한다고 하시며, 불같은 헌신과 로고를 바쳐 가시는 경의하는 청비서동제의 위대한 용도가 있어 날이 갈수록 더 희한하고 황홀해지는 우리 농촌의 변혁이고 생활이다. 그에게서 바치신 헌신과 로고의 순간순간이 모여 이 나라의 하루가 되고 한 해가 되었으며, 가슴 뭉클 젖어드는 새 문명, 새 생활이 되었다. 나는 생각한다. 우리 당이 정한 시간표 따라 전국의 모든 농장과 지역들이 사회주의 문화농촌, 인민의 지상향으로 전전될 때 우리 자국의 모습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아름다울 것이라고. 그 화원에서 끝없이 계속될 눈부신 생활을 다 떠나자면 발이 닳도록 취재기를 걸어도 모자랄 것이라고. 복받은 인민이 부르는 노래가 끝없이 울려 퍼진다.

찬찬한 우리 앞날 열어주시네. 더 좋은 우리 행복 안아오시네. 한없이 은혜로운 그 손길 잡고 더 밝은 미래로

0: 조합보도입니다.
1: 뜻깊은 전승절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지금 천만 인민은 조국의 전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쳐주시고 우리 인민을 영적 인민으로 온 세상에 높이 내세워주신 위대한 소령 김일성 동지의 분열의 전성 업적을 더더욱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기자 만남 전승혁명사적관 강사 김인덕 동문은 조국 해방전쟁의 역사적 승리야말로 위대한 수령님의 자체적인 군사 사상과 탁월한 전략 전술의 승리이며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영적으로 싸운 우리 인민과 군대의 백절불굴의 정신력의 승리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전쟁의 첫 시기, 모든 것을 전쟁 승리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제시하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는 혁명전쟁의 직접적 담당자인 인민대중의 지휘와 역할에 기초하여 백승의 전략 사상을 명시하셨습니다. 자국 해방 전쟁을 전인민적 전쟁으로 전환시키며 정치 사상적 우월성으로 제국주의 고용병들을 타종할 때 대한 사상을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군사 사상은 전쟁의 전국적 승리를 위한 지도적 지침으로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국면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기초한 전략적 단계의 설정, 전 전선에서의 연속 타격과 포위 소멸전, 정규 부대들에 의한 조커 제2전선의 형성, 갱도 전법과 비행기 사냥 군조 운동을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전략 전술과 전법은 세계 전쟁사에 유례 없는 군사 예술의 최고 총화입니다. 참으로 탁월한 군사적 예지와 전략 전술로 제국주의 군사가들이 총력을 다하여 짜낸 모든 작전들을 단독으로 격파하시오 반제 혁명 전쟁 승리의 기적을 창조하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천재적 군사 전략가이시며 전설적 영웅이십니다.
1: 오늘 시세의 천출명장이신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어 위대한 소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전승업적은 더욱 찬연히 빛나고 있다고 하면서 전승혁명사적관 강사 김옥경 동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경도사를 후손 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영도하시는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수령님의 전승업적으로 빛나는 전승절을 후세에 가서도 영원히 조국해방 전쟁 승리의 날로 더 뜻깊게 경축하도록 우의 깊은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국 땅 방방곡곡에 위치한 전승의 성지들을 배를 두고 전해야 할 거기한 혁명 유산, 우리 혁명의 만년제보로 더 훌륭하게 꾸리도록 정육적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는 종용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 업적을 세세년년 찬연히 빛내어 가시려는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의 드팀없는 신념과 우지의 분출이었습니다.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의 현명한 용도에 의하여 원상대로 꾸려진 전승의 성지들은 승리의 7.27이

0: 그리고 조선의 승리의 날로 이어지는가를 깊이 새겨주고 있습니다. 천하제일 위인이신 경량은 총비서 동지를 높이 모시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은 사회주의 강국 건설사와 더불어 끝없이 빛을 뿌릴 것이며, 주체 조선의 승리의 역사와 전통은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1: 북창 화력발전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자들이 당제 9차 대회 결정 관철의 첫 해부터 증산투쟁으로 오기는 기백수행의 돌파구를 요루제끼를 비상한 열의를 안고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집히올리고 있습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솔비들의 기술 개조를 다그치고 실종이 막년 관리 방법들을 활용해서 효율을 제고함으로써 일 평균 전력 생산 실적을 장성시키고 있습니다. 직장별 담당제와 중력 설비 분담제에 따라 일꾼들이 현장들에 나가 설비 가동 상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즉시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과 함께 모교 설비 점검 검열의 날을 중시하고 옷감 점검과 순회 점검, 공정별, 교대별 설비 인계 인수 사업을 실속 있게 하고 있습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지난 시기의 경험에 도대해서 설비 성능 갱신을 위한 단계별 목표들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기술자, 기능공들의 책임과 역할을 보다 높이고 있습니다. 자체의 기술 역량에 의거해서 4.15 기술 혁신 돌격대 활동을 심화시키고 모든 발전 설비들의 상태를 면밀히 따져가면서 불합리한 요소들을 퇴치하기 위한 기술 개조 사업도 적극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만도 정지형 료자기 도입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이 해결됨으로써 료자 체계의 유지 보수에 들던 자재와 노력을 절약하면서도 많은 전력을 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력계 등의 측정 설비들을 개조하기 위한 사업을 비롯해서 생산 공정의 정기 보강을 계획적으로 내밀어 발전 설비들의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기술자, 기능공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우대해주며 종업원들의 생활조건 보장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면서 새로운 전망 목표 수행을 위한 전력 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단위들에서 질제고 열의가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올해에 들어와 송중앙기관들과 공장기업소들에서는 질제고를 경제관리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고리로 틀어지고 자기 부문과 단위의 질제고 사업에 역량을 줄수 있는 인자들을 마지못이 찾아 퇴직하기 위한 치밀한 작전과 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속공업송과 화학공업송을 비롯한 송의 일꾼들이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질지고 사업 종령을 엄중하게 분석 총화한 데 기초해서 편향은 극복하고 성과는 확대하며 좋은 경험과 앞선 기술을 논리 일반화하기 위한 옳은 방법론을 적극 탐구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품질관리 수준 평가 프로그램이 도입된 단위들에서 그 내용을 정상화해서 품질관리의 과학화, 정보화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과 함께 자기 단위의 품질 관리 실태와 수준을 정확히 알고 편향을 제때 대책하는 사업을 실속 있게 벌려 질제고에서 뚜렷한 개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남웅 청년화학연합기업소와 금성 뚜락뚜루 공장, 평양 3.16 전선 종합공장을 비롯한 많은 단위들에서도 제품의 질에 영향을 주는 생산 공정과 설비들을 현대적으로 갱신하고 생산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여 제품의 질을 과학과 기술로 담보하고 있습니다.
1: 당제 9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진군길에서 열혈 청춘들의 애국 요리가 나날이 고조되는 가운데 순천시의 청년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전구들로 탄원했습니다. 농촌의 도시화, 문명화, 선진화를 위한 창조와 건설의 전구들에서 애국 청년의 고귀한 명함을 빛내어갈 일념을 안고 많은 청년들이 시 건설 요단으로 자원에 나섰습니다. 시안의 급양 봉사단이 청년 동맹원들은 전 세대의 청년 선구자들이 발휘한 투쟁 기풍을 본받아 저국의 부강 번영을 위한 길에서 청춘의 이상과 포부를 꽃피울 의지를 가다듬으며 탄원자 명단에 자기들의 이름을 새겨놓습니다. 당의 지방발전 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에 앞장에서 성실한 땀과 노력을 바쳐갈 결의도 높이 원료기지 사업소로 탄원한 청년 동맹원의 소행도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탄원자들을 축하하는 모임이 19일 순천시 문화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관계부문 청년동맹 일꾼들, 청년들이 참가한 모임에서는 탄원 증서가 수여되고 축하 연설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윤설자는 모든 탄원자들이 우리 청년들의 삶을 영광과 행복의 절정에서 빛내어주는 어머니 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한시도 잊지 말고 귀중한 청춘 시절을 충성과 애국으로 빛내어 나갈 때 대해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간직하고 인민을 위한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과시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갈 결의를 피력했습니다. 축하 공연에 이어 새로운 일터로 떠나는 탄원자들에게 일꾼들과 청년들이 꽃다발들을 안겨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3: 부령군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새 제품 개발과 질제고 사업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군 식료공장에서는 종업원들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시켜 기술자 대우를 늘리는 것과 함께 새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불리는 과정에 공장에서는 기초식품과 사탕, 과자를 비롯한 기본 생산지표의 제품들은 물론 군의 흔한 지방연료의 의고에서 생산한 산천어식회와 곰취장조림 등 52가지를 전국식료품존시회 2026에 출품해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군 일용품 공장의 종업원들은 현대적인 생산 설비들의 성능을 깊이 파악하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잘해서 생산되는 제품의 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들은 군은 물론 도안의 주민들 속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군 옷공장에서 기능공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과 기술혁신의 힘을 넣어 새로운 형태의 옷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부령군 지방공업공장들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면서 인민들이 선호하고 반기는 새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최대로 각성하여 재해성 이상기후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울 때에 대한 강정책을 받들고 각국 농금맹 조직들에서 농금맹원들의 재해위기 의식을 높여주는 사업에 큰 힘을 넣고 있습니다. 농금맹 중앙위원회에서는 농업 생산의 직접적 담당자들인 농업근로자들이 큰물과 폭우를 비롯한 자연재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떨쳐나서도록 사상동원 사업을 방법론 있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함경남도 농금맹위원회에서 위기 대응의식과 자각성을 높여주는 선전교양을 실속있게 벌리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요소들을 빠짐없이 찾아 대책하는 사업에 동맹원들을 심있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강제 구차대회가 진행된 뜻깊은 올해에 풍미한 작황을 안아오려는 농업근로자들의 열의가 높아가는 속에 독송군과 신흥군 등에서 구웠던 큰물에도 포전들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지역의 강화촌 정리와 사방 야외 공사를 질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대중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평안북도에서는 농금맹 일꾼들이 농장들에 나가 지난 시기 재해방지 사업에서 앞선 단위들의 경험을 알려주면서 농장원들의 재해위기 의식을 높여주기 위한 해설 선전을 해당 단위의 실종과 결비해서 실효성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역과 령강군 등 남포시의 농금맹 조직들에서는 동맹원들이 재해방지 사업은 나라의 귀중한 토지를 보호하고 알고 풍산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물도랑 정리, 지방 보수 등에서 높은 애국심을 발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함경북도 농금맹위원회에서 재해 유형과 위험성, 위기 대응 방법 등을 대중 속에 인식시키고 있으며 황해북도 강원도를 비롯한 각지의 농금맹 조직들에서도 재해성 이상기후의 영향이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동맹원들의 위기 의식을 높여주기 위한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1: 송도원 친손야영 2026이 시작됐습니다.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에서 진행되는 이번 친손야영에는 우리나라와 러시아, 중국의 학생 소년 야영단들이 참가했습니다. 19일에 진행된 개막 모임에는 청년동맹중앙위원회 관계부문 일꾼들, 야영생들이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먼저 야영 깃발이 개양됐으며 축하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발언자들은 조선과 러시아, 중국 인민들의 커다란 관심 속에 조선 동해의 명승인 성도원에서 친선 야영을 하게 된 야영생들을 축하했습니다. 성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에서 야영생들은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하며 즐거운 나날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이번 야영이 잊지 못할 추억을 안겨주고 우정과 친선의 정을 두터이 하는 계기로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이어 야영소의 하늘가에 각양각색의 불꽃들이 터져오르고 학생소년 취조학대와 서거대의 례식과 야영생들의 분열 행진이 있었습니다.
4: 다음, 브라질 대통령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가 최근 자국에 대한 미국의 부당한 관세 부과 행위를 밝혔습니다. 미국이 특정한 브라질산 수입품들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 그는 미국의 조치는 그 무엇으로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브라질 정부는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의 일방적인 행위를 규탄하고 세계 무역기구에 제소하기 위한 절차에 즉시 착수하는 등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종합보도를 마칩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3: 내일은 7월 21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6월 초유들입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전반쪽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과 백두산 지구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대관, 강계, 부존, 금야에서 아침에 안개가 꼈습니다. 폭우, 많은 비 경보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 사이에 개성시와 강원도의 여러 지역, 황해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 사이에 개성시와 강원도의 여러 지역, 토산을 비롯한 황해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40 내지 70mm의 폭우를 동반한 100 내지 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으며 국부족 지역에서는 150 내지 2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오늘 밤 우리나라는 장마전선과 북부지역에 있는 약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시에서 대체로 흐려서 한때 2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의 대부분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으며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는 구름이 끼면서 중부의 대부분 지역과 은유를 비롯한 남부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초론, 장풍을 비롯한 남부의 국부족 지역에서 한때 폭우가 내리면서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오늘 밤 예견되는 강수량은 초론, 장풍을 비롯한 남부의 일부 지역에서 30 내지 50mm, 그 밖의 지역에서는 1 내지 30mm입니다. 내일 장마전선과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시에서 새벽에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견되는 강수량은 15 내지 30mm입니다. 전반쪽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중부 이남 지역과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개성시와 강원도의 여러 지역, 토산을 비롯한 황해북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으며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예견되는 강수량은 강원도, 개성시와 황해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70 내지 100mm, 특히 토산, 기마를 비롯한 국부족 지역에서 150 내지 200mm이며 요난을 비롯한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50 내지 100mm,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 15 내지 50mm, 그 밖의 지역에서는 2 내지 15mm입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령촌, 명촌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벼락, 돌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바람은 오늘 밤 동해안 지역에서 남동풍이,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미터로 불겠으며, 내일은 남부 지역에서 남서풍이 초당 3 내지 6미터로,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미터로 불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는 오늘 밤 대체로 흐리어서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으며, 내일은 새벽에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7도씨로서 평년보다 2도씨 낮았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씨, 낮 최고 기온은 28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밤 평성시는 대체로 흐려서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으며, 신의주, 강계, 힐산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시는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으며, 사리원, 운산, 남포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는 대체로 흐려서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총진, 라손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개성시는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으며, 한때 폭우도 내리겠습니다. 내일 평성, 남포시는 새벽에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새벽 한때 안개가 끼겠으며 오후 한때 개이겠습니다. 해주, 사리원시는 때때로 비가 내리겠으며, 강계, 힐산, 총진, 라선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개이겠습니다. 원산시는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으며, 함흥시는 오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린 후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개성시는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23도씨, 28도씨, 신의주 22도씨, 31도씨, 해주 23도씨, 27도씨, 사리원 23도씨, 27도씨, 강계 20도씨, 29도씨, 운산 22도씨, 24도씨, 함흥 22도씨, 27도씨, 총진 21도씨, 26도씨, 힐산 18도씨, 29도씨, 남포 23도씨, 28도씨, 라손 21도씨, 26도씨, 개성 23도씨, 26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 전반 해상에서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황해남도 해상은 비가 내리고 함경남북도, 평안남북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은 비가 내리고 함경북도 해상은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이르겠으며, 평안남북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고 황해남도 해상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전반 해상에서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이르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5: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3일 조선 동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4일 조선 동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평안남북도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25일 조선 동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평안남북도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26일과 27일 전반 해상에서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0: 보도입니다. 탁월한 사상과 하늘 같은 믿음, 정욕적인 영도로 온 나라 노동 계급의 가슴마다에 애국의 정신을 깊이 심어주시고 기적 창조의 주인공들로 내세워 주시는 경애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당제 구차대회 결정 관철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천만 인민의 가슴가슴을 세차게 울려주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직총중앙위원회 과장 장성남 동지는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 올해의 상반년에 이어오신 불멸의 혁명 류호정을 되새겨볼수록 가슴 뜨거워짐을 금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당제 구차대회 이후 제일 먼저 상원 노동계급을 찾으셨습니다. 이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상원의 노동계급은 당의 고충, 나라의 사정을 남먼저 읽을 줄 알고 온몸을 내대는 뜨겁고 진실한 애국 충신들이라고 하시면서 당의 구상을 곧 공칙 능력으로 당의 결심은 무조건 현실로 만들어 놓는 진짜배기 혁명가의 대부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크나큰 힘이고 자랑이라고 감높이 내세워 주셨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최고인민의 대의원 선거의 날을 맞는 촌성의 탄부들을 찾으시어 새기신 고룩한 자학은 우리 노동계급의 가슴을 또다시 뜨겁게 해주었습니다. 한없는 믿음과 종을 안으시고 노동계급 후보자에게 찬성의 한 표를 바치신 감격의 군할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사람들이 무심히 듣고서는 바로 이땅 밑에 가장 아름답고 순결한 인간들이 한 생토록 찍어가는 애국의 행로가 있고 그 구비구비의 강인한 둔투의 자욱들이 용요하다고 생각하니 경건해지는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뜻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탄광 노동계급이 깨끗한 양심과 남모르는 수고를 조국 앞에 시대 앞에 가장 감높이 빛내주시고 온 나라 탄광들을 개변시키실 휘황한 설교도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청비서동지의 고룩한 자욱은 온 나라의 일심 충성의 맹세가 진감하게 한 무한대의 요론이었습니다.
0: 창조와 혁신으로 약동하는 조국당 그 어디서나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공격 기세를 더욱 높이며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해 나가는 노동계급이 앙양된 모습을 볼수 있다고 하면서 직총중앙위원회 과장 최종국 동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지난 1월 영성기계연합기업소의 노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자립 자력의 기치 높이 애국투쟁, 창조투쟁을 힘있게 벌려 방대한 1단계 개건 현대화 공사 과제를 성과적으로 결수감으로써 당 중앙에 충성해보고 완공해보고를 삼가 두리었습니다. 당제 구차대회 결정 관철의 초태 투쟁이 가지는 우위와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상원의 노동계급이 자기 위치를 다시금 자각하면서 생산적 강량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으며 흥남의 노동계급은 상반년에 수천 톤의 비료를 증산한 투쟁 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연간 비료 생산 계획을 앞당겨 끝낼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속탄공업을 지켜 세우며 전국의 탄광마을을 현대적으로 개변시킬 때 대한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에 접하고 애국탄부들은 충성과 애국의 의지를 백배하며 또다시 능력의 한계에 도전해 나섰습니다. 상반년 기간 군 1만 톤의 속탄을 증산하는 고달한 노력적 기운을 창조한 촌성총윤탄광 서운철 채탄중대가 이룩한 기적적인 증산 성과는 지금 각지 탄광의 탄부들을 새로운 혁신 창조회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맞게 지금 우리 직총중앙위원회에서는 사상교양 단체로서의 본연의 사명과 임무에 맞게 당의 사상가 정책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모든 직맹일꾼들과 직맹원들을 당에 대한 고결한 충성심과 열렬한 애국심을 지닌 참된

0: 불로자로 준비시키는데 정치 사업에 화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1: 당정위원이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대한중기기윤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대상설비 생산에서 집단적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윤합기업소에서는 상반년 기간 많은 석탄을 증산한 천성청년 탄광 서운철 재탄중대 투쟁기풍 투쟁본대를 본받아 대상설비 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창조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윤합기업소에서는 월별, 분기별 계획을 면밀히 세운 데 맞게 각종 원료 자재 보장을 확고히 선행시키는 한편 생산 현장들에서 공정별 맞물림을 잘해나가도록 여구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발전설비 1가공 직장과 대형기계 직장에서는 대상설비의 질 보장을 첫자리에 놓고 앞선 작업 방법과 합리화 안들을 받아들이면서 일정 계획을 드팀없이 완수하고 있습니다. 발전설비 조립 직장과 치차 감속기 직장에서는 앞선 지구 장비들을 적극 활용하며 이민경제 여러 부문의 생산 정상화에 필요한 설비들의 조립을 계획대로 내밀고 있습니다. 발전설비 2가공 직장을 비롯한 다른 생산 단위들에서도 여러가지 대소운동을 활발히 벌이면서 기술기능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요리를 적극 고조시키며 대상설비 생산에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2: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조론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유쾌원 부문에서 인민경제 전반의 장성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물동수송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유쾌원 송 부원 최이륙 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 우리 송에서는 단위별 임무 분담을 명백히 하고 군속공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주요 부문들에 대한 원료와 연료 수송을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송에서는 항만시설물들과 진폐 운영을 적극화하기 위한 사업을 단계별로 계획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포항과 충진항에서 김책제철연합기업소에 필요한 연료 수송을 위한 조직사업을 구체화한 데 맞게 이를 위한 경제실무적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으며 송진제강연합기업소와 항해제철연합기업소에 필요한 원료 수송도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수관리국에서는 윤정기재들의 수송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고 높은 실동률을 보장하고 있으며 해운관리국에서는 해기 일수를 줄이면서도 수송 실적을 부단히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성안의 다른 단위들에서도 기관공업부문과 인민생활 향상에 필요한 물동들을 제때 실어나가고 있습니다.
1: 국토환경보호부문에서 재해성 이상기후로부터 도로와 다리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4: 국토환경보호성 도로지도국 부원 장명철입니다. 각도 국토환경보호관리국과 시군 국토환경보호관리부들에서 장마철 조건에 맞게 다리 기초와 날개 보강공사, 안전난간보수, 그리고 암거 수통 가스기를 집중적으로 진행하여 물 통과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과 낙석 위험 구간들에서의 옹벽 보수를 비롯하여 도로와 다리, 소구조물들에 대한 보수 보강 사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면서 재해성 이상기후에 주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안북도와 강원도 그리고 자강도와 평안남도를 비롯하여 많은 도들이 흐물 피해 위험 대상들에 대한 보수를 이미 끝내고 다른 도들에서도 계획된 대상 공사를 마감 단계에서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적으로 다리와 초구조물, 낙석 구간을 포함한 위험 대상들에 대한 보수를 진행한 것을 비롯하여 재해성 이상기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군 국토환경보호관리부들에서 피해 위험 구간들의 감시원들을 배치하고 책임성을 높여나가고 있으며 중앙이 발생하면 즉시 대책하기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2: 다음, 칠레에서 최근 폭우를 동반한 강력한 폭풍이 들이닥쳐 피해가 났습니다. 17일 현재 나라의 10개 지역에서 큰 물을 비롯한 재해들이 발생해서 10명의 사상자가 나고 800여 채의 살림집이 파손됐습니다. 또한 나무들이 넘어지고 도로들이 폐쇄되었으며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리명옥 고광진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폭우 많은 비 경보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 사이에 개성시와 강원도의 여러 지역, 황해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 사이에 개성시와 강원도의 여러 지역, 토산을 비롯한 황해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40 내지 70mm의 폭우를 동반한 100 내지 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으며 국부적 지역에서는 150 내지 2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0: 이 시간에는 2023년에 창작된 방송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지구를 휩쓴 악성 바이러스는 수백만을 헤아리는 귀중한 생명들을 앗아갔다. 그러나 이 땅에선 최대 비상방역전의 그 나날에도 새 삶의 노래가 울려 퍼졌거니 아름다운 생명의 그 힘찬 고고성은 어찌하여 오늘도 인민의 마음을 그리도 뜨겁게 울려주는 것인가.
0: 방송극 생명
2: 아니 어머니가 웬 가이지를
3: 장차 애들의 일을 어쩌면 좋담.
2: 어머니 뭐라세요?
3: 어? 아이고 깨어났구나.
2: 예.
3: 몸은 좀 어떻니?
2: 일 없어요. 어머나, 아니 선바느질로 애기옷을 만들었군요. 그냥.
3: 아이고 아랫방에서 자는 너희 형님과 오빠를 깨울라.
2: 아이 참, 아이, 잠도 체면이 있지. 오빠네들도 며칠 동안 잤는데 깨나면 뭐래요?
3: 아소라, 내 오빠는 시력장애 자고 내 형님은 임신부인데 아, 누구보다 잠이 더 많아.
2: 알겠어요. 아이 깜찍해.
3: 에휴, 죄스럽구나.
2: 예?
3: 상점들까지 다 문을 닫는 바람에 내가 입던 옷을 줄여서 이렇게 애기 옷을 만들게 되다니.
2: 어머니도 사실이야 뭐 품을 넣고 애기 옷이랑 준비하자고 했다가 그렇게 된 걸 어떻게 하겠나요?
3: 그래, 지역별 봉쇄 조치로 집에 이렇게 경

0: 보니 애가 태어나도 산모한테 꾸려줄 미역을 살 수 있나, 변변한 애기 옷이 있나, 이런 난사가 어디 있겠니?
1: 엄마, 이 비르소와의 전쟁은 창포탄이 튀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전쟁 같아요.
0: 그래,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와중에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되다니. 에구, 참 복도 없는 애지.
1: 엄마, 아직 예정일이 20일 남아있어요. 텔레비전을 보니 격려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우리 인민들을 위해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고 계시지 않나요? 그러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0: 아니, 우리 집 문을 누가 두드리는 것 같구나.
1: 예, 우리 집엘요?
2: 네, 나갑니다.
1: 아니, 형님이 깨어났어요.
3: 아니, 인민반장 어머니군요.
2: 어머니, 반장 어머니가 오셨어요.
0: 어? 아니, 아이고, 이거 반장이 어떡해.
4: 일경이 엄마, 좀 어때요?
0: 예, 열들이 다 떨어졌어요.
4: 일경이 엄마가 임신부 때문에 안타까워했는데 우리 집에 건사했던 미역이 많지 않군요.
0: 예?
4: 이게 다예요. 달가른 일거알, 파도 몇 대밖에 안 되지만 급한 고비부터 넘기고 보자요.
0: 아이고, 아니 이거 이 신세. 아이고, 고마워요.
4: 고맙습니다. 신세는 무슨, 서로 더우면서 이겨내자요.
0: 아, 반장도 늙은을 모시고 사는데. 참, 심장병을 앓는 시아버진 건강상태가 이롭나요?
4: 군대 동무들 덕에 살아났어요. 어제 저녁에 호흡이 멎고 생명지표가 거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는데.
0: 예. 아,
4: 난 눈앞이라 새까매지더군요.
0: 아니,
4: 그런데 우리 층에 용해군인네 집에 이동 치료를 왔던 인민군대 군의 동무들이 달려와서 심장 마사지를 하고, 글쎄, 자기들의 입으로 막힌 숨길을 열어줘서 기적적으로 피어났어요.
0: 그래요?
4: 난 땀에 절은 군대 동무들을 붙들고 막 소리내어 울었구만요. 글쎄, 하루에도 수백 명의 주민들을 맞고 보낸다. 입술이 다 부르트고 다리가 퉁퉁 부어올라 신발도 신기 힘들어하는 군대 동무들이 이동 치료까지 하면서 우리 생명을 지켜주는구나 하는 그 마음에 꼭 친형제, 친아들 같더군요.
0: 반장.
4: 그럼 병 치료를 잘하세요. 임신부도 몸조리를 잘하고.
3: 고맙습니다.
4: 그럼 난
3: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0: 며느리야.
3: 예.
0: 일경아. 우리 주위에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 많구나. 저 파 한 대에 달걀 하나를 작게 여겨선 안 된다. 그 진정을 절대로 잊어선 안 돼.
3: 예, 알겠어요.
1: 알겠어요.
2: 예.
5: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5: 우린 영락북에 파견된 군인들입니다.
3: 아니,
5: 이 집이 장일웅 동문의 집이 왔습니까?
2: 예, 어머니, 군대 동무들이 왔습니다.
3: 어머니,
0: 뭐라고? 아니, 군대 동무들이, 아이고, 이거 어서 들어오시오. 아이고, 어서요.
5: 가정에 장애자가 있다고 해서 들렸습니다.
0: 예. 아니, 이렇게 고마울 때라고야. 아, 시력장애자가 도대체 뭐라고?
5: 이건 처방전에 따르는 약품들입니다.
0: 예.
5: 헌데 가정이 임신부가 있구만요.
0: 예, 네 달 처가 예종일입니다.
5: 산원과는 연결을 취합니까?
0: 예, 진료소 의사를 통해서 계속 연결을 한답니다.
5: 예, 애로되는 것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0: 아이고, 군대 동무들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5: 이러지 마십시오. 그럼 우린 안녕히 가십시오.
0: 안녕히 가십시오.
6: 군의 동지, 부모뻘 되는 우스람들한테서 고맙다는 인사를 지금처럼 많이 받아보긴 처음입니다.
5: 털친 동무, 그건 우리가 제일 어려울 때 인민들 가까이에 온 당중앙의 파견원들이기 때문이야. 붉은 파견장에 새겨진 마치 안 아까웠은 그대로

0: 사령관 동지께서 원가 풍파를 한 몸으로 담아가시며 보살피시는 사랑하는 인민의 모습이 아니겠소? 예. 우린 그 인민의 생명을 목숨 바쳐 지켜야 할 인민의 군대지. 예. 명심하자고. 비상방역전은 인민사시전. 그래. 앞으로 알았습니다.
1: 안녕히 가십시오.
2: 예.
1: 구리동지, 서덕은 제가 하겠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약국에 오는 사람들도 뜸해졌는데 이젠 눈을 좀 붙이십시오. 야, 정치전 동지도.
0: 난 일 없어. 정치전 동지, 예. 우리 시원히 밖에 나갑시다. 예, 그렇게 합시다. 중국 동지, 힘들지요?
1: 예,
0: 이 눈꺼풀에 통나무를 받쳐서 번쩍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야,
0: 며칠 밤을 새서 입안까지 온통 부르텄는데도 아, 충북동지 그 입에서 노상 우스갯소리가 끊기질 않습니다. 참, 충북동진 어떻게 군의가 됐습니까?
1: 예. 우린 아들 삼형제인데 아버지가 남자는 무조건 군복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의사가 돼도 군복을 입은 화선군이가 돼서 나라도 지키고 인민의 생명도 지켜야 한다. 그래서.
0: 그러니 삼형제가 다 군복을 입었습니까?
1: 예. 지금은 다 군관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0: 이야, 꿀꿀하군요.
1: 우리 집은 산골이어서 별로 눈에 띄게 희한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벽에 조선인민군 입대증 5개가 걸려있습니다.
0: 아니, 입대증이 5개라니요?
1: 아버지, 어머니도 군사복무를 했습니다.
0: 이야, 아 그러니까 군인 가정이구만요.
1: 예. 우리 아버진 무척 엄했습니다. 자식들이 겉멋이 들면 사람 구세를 못한다면서 어릴 때부터 마음을 많이 썼지요.
0: 이야, 훗날이라도 구리동지 아버지를 만나보고 싶군요.
1: 몇 달 전에 사망했습니다.
0: 예?
1: 아버지가 임종을 앞둔 상태여서 우리 세 아들은 고향으로 갔지요. 그런데 며칠째 우식이 없던 아버지가 우리를 알아보더군요. 아버진 금관들이 처서를 빌고 오면 어떻게 하는가? 난 일 없으니 어서 돌아가라고 말하며 웃으시더군요. 아버지의 말은 법과 같아서 우린 서서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운명은 정말 안 됐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을 서서히 세우고 나라 걱정부터 하는 법을 배워준 부모님들 생각을 하면
0: 군의동지,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 군대를 인민의 군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1: 예.
3: 군의동지, 서덕을 납품했습니다.
1: 수고했어, 설진동무. 입술이 다 부르텄구만.
3: 최고사령관동지 특별명령을 받은 김철진, 절대로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0: 괜찮아.
1: 자, 들어갑시다.
0: 예.
1: 정치던 동지, 근무는 내가 서겠으니 철진 동무와 잠깐만이라도 쉬시가십시오.
0: 아니, 군의 동지부터 몸을 돌보십시오. 아, 그러다 쓰러지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1: 일 없습니다. 전 할 일이 있어서 그럽니다.
0: 또 책을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까?
1: 예.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 속엔 이미 전에 당뇨병이나 심장병, 관절염을 앓던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합병증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을 다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 있을 수 있는 정황들을 미리 연구해둔다 이겁니까?
1: 그저 본분을 다하자는 겁니다.
0: 예. 책임성 높은 군의 동지와 한전의 선건 제 복입니다.
1: 자, 이거 비행기를 그만 태우십시오. 어지럽습니다.
0: 예.

0: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구급 환자 같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1: 불덩치
0: 임신인가?
2: 갑자기 진통이 시작돼서 산안으로 가던 길인데 글쎄, 야, 구리덩치 우리 형님을 좀 살려주십시오.
0: 그런데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2: 우리 어머니가 지금 차 때문에.
1: 아니 구리덩치
0: 빨리 약국으로. 어떻게 하면 좋아? 산모의 생명은 생사길에 놓여있다. 내가 해산방조를 하다가 만약 아기나 산모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아, 군의동지, 군의동지, 예? 아이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약국에 찾아올 환자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했지만 임신부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빨리 산원으로 후송합시다. 절지동무,
3: 예?
0: 약품 후송차에 발동을 불러.
3: 알았습니다.
0: 가만. 늦었습니다. 당장 해산을 앞둔 상태여서 시간을 지체다가는 애기는 물론 산모의 생명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3: 예.
2: 군의동지, 지역별 봉쇄조치로 사람 한 명 보이지 않는 깊은 밤에 약국의 불빛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불빛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0: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인가? 누구를 위해 목숨까지도 바쳐 싸워야 하는가? 정치지도 동지,
3: 예,
0: 제가 해보겠습니다.
4: 구리 동지, 야, 아, 수술도구 하나 없는 이런 데서 아,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0: 절진동무,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우리들을 방역전장에 보내신 데는 희생을 각오하고서라도 인민의 생명을 끝까지 지킬 것을 바라시는 숭고한 뜻이 깃들어있지 않소? 군의동지, 정치지던 동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군의들이 그 어떤 야전 조건에서도 환자들을 능숙히 치료하는 야선군의가 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학생 때 산부인과 사학 시간에 배운 내용을 곰곰이 되새겨보며 침착하게 해보겠습니다.
3: 설사 무슨 일이 생겨도 군의 동지, 우리 함께 책임집시다. 고맙습니다.
5: 이경아,
2: 엄마,
5: 이경아, 아이고. 여기 있었구나. 그래, 내 형님은?
2: 어, 지금 저 약국에서 군의동지가.
5: 나도 저 불빛을 보고 달려왔다. 어려운 일만 생기면 우린 군대부터 찾는구나.
2: 예, 그래요.
0: 아이,
4: 야, 수술용 가위가 없습니다.
0: 판명으로 쓰던 가위가 있지?
4: 예.
0: 소독에서 이용합시다.
4: 알았습니다. 아,
0: 실.
4: 예. 군의 동지, 우리 형실이 없습니다. 야, 어쩌면 좋습니까?
0: 실이 무슨 방도가? 아, 목달기를 다는 실이 있지 않소?
4: 예,
0: 뭐래, 빨리.
4: 알았습니다.
2: 야, 어머니,
5: 제가 무사해야겠는데.
4: 어머니, 군의 동지가 애기 옷이 없는가 물어봅니다.
5: 예, 애기요? 아이고, 집에다 준비해두고도 돈 며칠 하보니. 예. 아이고, 이걸 어쩌나.
4: 야, 정말 알겠습니다.
5: 아니,
2: 아이고, 애기 목소리예요. 아니, 엄마, 새 생명이 태어났어요.
5: 그래, 이제 살았구나.
4: 야, 어머니.
5: 예.
4: 아들, 아들입니다.
2: 예.
5: 예.
4: 우리 동지가 아기를 자기 군복에 쌓아놨습니다.
5: 자기 군복에요?
4: 예. 아마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아, 군복을 입은 사례에는 저에밖에 없을 겁니다. 야, 이건 완전히 신적인데.
2: 아니, 어머니, 저기 군의동지가 나와요.
5: 아니, 군의동무.
2: 군의동지.
0: 어머니, 산모와 아기는 다 무사합니다.
5: 예, 예, 군의동지. 온통 땀에 젖어.
2: 이 수건으로 얼굴에 땀부터 닦으십시오.
0: 고맙습니다.
5: 군인 동무가 아니었다면 애기의 생명뿐 아니라 우리 며느리의 생명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어머니, 인사는 우리가 아니라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 군인들을 여기에 세워주신 분도 인민들의 생명 건강을 위해 24시간 약국봉사 체계를 세워주신 분도 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십니다.
5: 군의 동무들, 난 애기의 이름을 이 령웅약국에서 태어났다는 의미에서 령웅이라고 짓겠습니다.
6: 아니, 영웅이요?
5: 예, 그 성을 붙이면 장령웅. 우리 선주가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군복을 입었는지, 이 오목한 대동란 속에서 자기가 태어난 이 약국을 잊지 말고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의 사랑을 길이길이 전해가라는 의미에서 장령웅이라고 짓자는 겁니다.
0: 이야, 그게 좋겠습니다. 그 이름이 정말 좋구만요.
4: 예, 살이 났고 멋있습니다. 이야,
7: 장영훈.
8: 위대한 어버이의 불같은 사랑을 아는 우리 화순군이들의 손길이 닿는 곳, 발자국이 새겨지는 곳마다에서 인민들은 우리 당만 믿으면 하늘이 무너져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절감했다. 황중앙의 믿음과 기대를 안고 우리의 화순 군의들이 인민을 위해 바친 사랑과 헌신의 낮과 밤이 있어 수도의 방역 위기는 수십여 일 만에 평정되었다.

0: 정치도 농지, 예, 정들었던 야곱을 떠나자니 마치 고향집을 떠날 때처럼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1: 왜 안 그렇겠습니까, 군의 동지? 용약국에서 보낸 나날은 수십여 일밖에 안 되지만 우린 이 전호에서 인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했지요. 평화로운 나날엔 몇 년을 두고도 느낄 수 없던 소중한 체험을 했고, 아,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0: 예. 군의 동지, 인민들이 다 깊이 잠든 이 밤에 남몰래 떠나야 합니까? 날이 새면 우리가 떠났다는 걸 알고 인민들이 섭섭해하겠는데.
1: 설진 넘어, 우리가 인민을 위해 한 가지라도 조언을 했다면 그 이상 뭘 더 바라겠어. 인민들에게 조금도 부담을 주지 말고 조용히 떠나는 게 우리 인민군대의 본분이야.
0: 압니다. 정들었던 사람들에게 인사말 한마디 없이 떠나는 게 서운해서 그럽니다.
1: 아니, 군의 동지, 철진 동무가 이렇게 눈물이 많은 줄은 몰랐는데요.
0: 예.
1: 우리 철진 동무만 이 약국에 남겨놓고 가는 게 어떻습니까?
2: 예. 야, 아, 정치전 동지. 야, 아, 군의 동지, 저기 유경 호텔에 국기가 새겨집니다. 야, 우리가 방역 전장에 진입하기 전에 국기 앞에서 경례를 하던 일이 생각납니다.
1: 동무들, 앞으로도 영원히 승리자가 될 맹세를 담아 국기를 우러러 경례를 합시다. 경례! 경례!

0: 있다. 사용합시다.
1: 아니
0: 저기 영웅이 할머니가 뛰어옵니다. 정말 영웅이 어머니가 영웅이를 안고 옵니다. 영웅이 할머니,
2: 할머니
0: 영웅아.
1: 권희덕모, 이렇게 떠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합니다. 너무해요.
0: 아니 어떻게 알고 나왔습니까?
1: 영웅약금 팝는 동무가 알려줘서 이렇게 이민들을 위해 그토록 고생하면서 바치기만 했는데 꽃다발 하나 받으면 큰일 납니까? 너무합니다. 무릎이 전보다 더한 진정을 바친 군대 동무들에게 헤어지기 전에 따끈한 밥 한 그릇도 보태주고 보내면 인민들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는지 생각해봤습니까? 정말 너무합니다. 군이도
0: 영웅이 어머니, 우리야 인민의 군대로서 응당한 범부를 했는데 피해를 끼쳐줘야 되겠습니까?
1: 군인도
0: 진정하십시오. 영웅이 어머니, 우리 영웅이를 한 번씩 알아봅시다. 영웅아, 당의 사랑을 잊지 말고 앞으로 커서 나라의 훌륭한 기름이 되거라. 병이하는 김정은 동지께 기쁨을 드려야 한다. 영웅아,
3: 영웅아.

0: 영웅이 엄마, 이 책들도 미군대 운호물자에 함께 넣으라고.
1: 반장 어머니, 고맙습니다.
0: 고맙긴. 군대 동무들 덕분에 구원된 생명이 어디 영웅이네 뿐인가. 그런데 난 또 나는 군대 동무들을 바래주지도 못했으니 오늘도 영웅약국에 갔다가 글쎄 이젠 우리 군대 동무들이 없지 하는 생각이 어찌나 허전한지. 하루 종일 일이 어디 손에 잡혀야지.
2: 반장, 우리도 차가 막 떠나려는 때에 잠깐 만나봤어요.
0: 영웅이 할머니, 그래도 어떻게 하나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야지. 그게 뭐예요?
1: 반장 어머니, 미처 그 생각까진.
2: 아이고, 잘못했네. 이번 동남을 겪으면서 느끼는 바가 정말 커. 자본주의 사회에서라면 장애자의 자식의 운명이 얼마나 비참했겠나. 헌데 우리 영웅인 온 나라가 떠받드는 복받은 아기가 됐으니 사회주의 제도는 정말 우리의 생활이고 생명이라는 걸 똑똑히 깨달았네. 어느 장난꾸러기 녀석이 초인종을 이렇게 누른. 아니,
1: 어머니.
2: 아니 네가?
1: 어머니, 이 신문을 좀 보세요. 권희 동지랑 정치시던 동지랑 격려하는 김성은 동지랑 만나 뵈었어요.
3: 아니,
2: 뭐?
1: 그리고 인민군대 군의부문 전통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어요.
2: 아이구나. 아이고야, 예, 어디 좀 보자. 어? 아이고, 어디.
4: 나는 동무들의 귀대 소식을 뒤늦게야 알고 서운한 마음을 누리지 못했다는 수도 시민들의 마음까지 합쳐 동무들을 이렇게 직접 만나 격려를 해주고. 아니, 동무들의 수고와 위훈을 온 나라가 다 알게 다시 한번 크게 평가해 주자고. 오늘 군의부문 전투원 동무들을 모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니,
1: 어쩌면,
4: 얘들아,
1: 어쩌면 이리들 다시 마실까. 우리들의 마음까지 다 헤아려 보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2: 반장,
0: 영웅이 엄마, 우리 꽃다발을 안고 그 군의 동무들을 찾아가자요.
1: 예, 예, 군의 동지를 찾아가서 축하해 주자요.
2: 우리 어서 가자. 어, 예. 다들 함께 가자요.
1: 예.

0: 동지, 경애는 김정은 동지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1: 예.
2: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이번에 우리 군인들이 방역전장에서 용감하게 잘 싸웠다고, 우리 당의 믿음과 기대 이상으로 훌륭한 소행들을 발휘했다고 지하해 주시면서 당과 조국, 인민의 이름으로 뜨거운 감사를 주시고 우리 당과 국가 역사에 깊이 기록될 뜻깊은 승리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
0: 예, 승리의 기념사진을요?
2: 예. 온 장례가 감격의 파도로 후느끼는데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수도의 방역전장에서 특별한 일을 세운 군인들 중에 저와 정치도원 동지를 특별히 불러주셨습니다.
0: 예.
3: 아니 특별히 불러주셨다니.
2: 예.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은 옥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귀중한 것이기에 우리는 희생을 각오하고서라도 인민을 지켜야 한다고. 이번 방역전쟁에서 새 생명도 태어났는데 좋은 일이라고, 정말 수고가 많았다고 저의 등을 두드려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고 저에겐 위대한 장군님의 전함이 모셔진 사랑의 손목쓰기를, 정치지도원 동지에겐 조선노동당 정비서 동지의 표창장을 안겨주셨습니다.
0: 예. 아니, 그래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2: 영웅이 할머니, 오늘의 승리를 안아오신 분은 우리의 최고 사령관 동지이십니다. 그런데도 이 모든 성과를 우리에게 안겨주시니 저희들은 정말
0: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세계가 악성병마로 신고하며 연일 사망자 수가 늘어났지만 이 땅에선 새 생명의 거호성이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인민 사랑의 세계가 있어 우리 화선 군인들은 인민의 생명을 지키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새 생명도 안아올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2: 그 어떤 천지풍파가 몰아쳐도 인민의 생명인 사대지 우리 집은 꿀떡 없습니다. 경양 최고 사령관 동지는 진정 이 나라 인민의 자유로운 몸이시고 영원한 삶의 영원한 품입니다. 품입니다.

지금까지 김충복의 박천일, 신학민의 방평림, 김철진의 변철경, 김복실의 심현수, 장일경의 진경님, 한미향의 김처향, 인민반장의 최수경, 소라의 최혁. 이상 전방송위원회 방송국 창작단 배우들이었습니다. 김화옥작, 강혜영 연출, 류국철 편집. 방송극 생명을 보내드렸습니다.

0: 폭우 많은 비 경보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 사이에 개성시와 강원도의 여러 지역, 황해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 사이에 개성시와 강원도의 여러 지역, 토산을 비롯한 황해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40 내지 70mm의 폭우를 동반한 100 내지 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으며, 북부지역 지역에서는 150 내지 2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1: 흉흉가극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불우의 고전적 명작 꽃파는 처녀를 각색한 흉흉가극 꽃파는 처녀에서 나오는 음악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흉흉가극 꽃파는 처녀는 1970년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일대 전성기를 안아온 가극 흉흉의 불길 속에서 태어난 피바다식 흉흉가극의 번복이며 시대의 기념비적 명작입니다. 그럼 제6장 1경에서 나오는 음악 눈 내리고 찬바람 불어오는데, 제7장 1경에서 나오는 음악 내 나라 찾으리라 혁명군 되었네, 정장에서 나오는 음악 혁명의 꽃씨앗을 뿌려간다네를 들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불후의 고전적 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주제로 한 뉴성 기악 중주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불후의 고전적 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주제로 한 뉴송 기악 중주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보내드렸습니다.

7월 21일 화요일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5시 9분에는 음악을 들으시고 5시 46분에는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백도가 부르는 노래, 6시에는 보도와 날씨, 7시에 보도와 날씨 이어서 중길기 예보, 7시 18분 로금 구성, 크나큰 용광, 끝없는 행복, 8시에 음악을 들으시고 9시 오늘의 중앙신문 개관, 10시 보도, 11시 특집 위민 혼신의 기로에 새겨진 이야기, 12시 보도와 날씨, 13시와 14시에는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14시 21분 후대들을 위해 바쳐가는 지성, 이런 제목의 방송, 15시 보도, 16시에는 특집 불변의 진로, 17시 보도가 있습니다. 18시에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며, 이런 제목의 방송, 19시에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19시 46분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생활의 몬길이 부른다. 20시 보도, 20시 13분 위대한 전승업적을 만대에 빛내시려, 이런 제목의 방송, 21시 종합보도와 날씨 이어서 중기일기 예보, 22시 보도가 있고 22시 26분 방송

만복동의 새 전설. 이어서 방송 마감 시간까지 음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7월 21일 화요일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방송은 단파 3250, 3320, 6100, 11680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은 5시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 민공화국 만세!
1: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현도자인 조선노동당 만세!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21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2월 초유들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조선중앙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손중앙방송은 매일 5시부터 다음날 3시까지 단파 3250, 3320, 6100, 11680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시 9분에는 음악을 들으시고 5시 46분에는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백도가 부르는 노래. 6시에는 보도와 날씨, 7시에 보도와 날씨 이어서 중길기 예보, 7시 18분 로금 구성, 크나큰 영광, 끝없는 행복, 8시에 음악을 들으시고 9시 오늘 오후 중앙신문 개관, 10시 보도, 11시 특집, 위민 혼신의 기로에 새겨진 이야기, 12시 보도와 날씨, 13시와 14시에는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14시 21분, 후대들을 위해 바쳐가는 지성, 이런 제목의 방송. 15시 보도, 16시에는 특집 불변의 진로, 17시 보도가 있습니다. 18시에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며, 이런 제목의 방송. 19시에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19시 46분,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생활의 먼 길이 부른다. 20시 보도, 20시 13분, 위대한 전승업적을 만대에 빛내시려, 이런 제목의 방송. 21시 종합보도와 날씨, 이어서 중기일기 예보. 22시 보도가 있고, 22시 26분, 방송국 만복동의 새 전설. 이어서 방송 마감 시간까지 음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백두가 부르는 노래.
1: 여기선 소리 없이 뜨고 솟는 해와별, 산중을 스치는 바람결도 노래를 부른다. 이깔, 분기, 아득히 설레이는 밀림, 뒤척이며 잠들 줄 모르는 천지의 물결도 낮이나 밤이나 노래를 부른다. 피어린 싸움의 낮과 밤은 저 멀리 흘러갔어도 눈빛바람 울부짖는 전장을 집삼아 빨치산의 김대장 총공의

0: 대우를 이끌고 헤쳐간 혈전의 그 자욱자욱에서 오늘도 울리는 노래. 번개와 우레, 폭풍과 눈보라, 백두대산줄기를 이룬 태고의 밀림도, 민족의 영웅 만고의 빨치산 대장을 노래하는 전설의 산 백두산아, 너의 산정에 눈부신 정일봉을 우러러 온 누리의 대풍운을 터치던 너는 그대로 가수. 백두의 눈과 비, 햇빛과 바람에 끝없이 실려오는 노래는 절세의 애국자 김일성 장군의 노래. 봄마다 산발마다 격정으로 휘감으며 울려 퍼지는 노래는 빨치산의 아들 김정일 장군의 노래. 백두가 부르는 혁명의 장엄한 교향곡 속에 내 심신을 다 맡기고 백두의 용암대지에 오르나니. 해돋이 불타는 백두산상 쏟아지는 햇발 속에 내 듣노라. 세계는 듣노라. 세기와 세월을 넘어 백두가 부르는 노래, 김정은 장군의 노래를.
1: 문용철씀 백두가 부르는 노래, 시를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랑송의 방송은 정병선이었습니다.

0: 오도입니다. 위대한 수녀님의 전승영도 업적을 만대의 길이 빛내어 가시는 경야는 총비서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2012년 7월 21일에 발표하신 부루의 고전적 노작,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전승업적으로 빛나는 7.27을 승리자의 명절로 성대히 경축하여야 한다에도 역력히 깃들어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조선혁명박물관 강사 신지양 동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탁월한 용도 밑에 지난 1950년대에 창조된 영조선의 전승사는 경야는 총비서동지를 높임없이어 주체혁명의 새 시대와 더불어 더욱 찬연히 빛나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경야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노사께서 조국해방 전쟁의 가라란 불길 속에서 우리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이 발휘한 수령결사 옹의 중심과 조국 수호 중심, 대중적 영웅주의는 조국의 부강 번영과 주체혁명 위협의 승리를 위한 우리 투쟁에서 도없이 귀중한 사상정신적 재배로 된다고 하시면서 이 귀중한 재배를 대두리어 계승하고 빛내어 나가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 업적을 길이 빛내며 수령의 명령을 결사로 받들어 위대한 전승을 안아온 1950년대 조국 방위자들의 조국 수호 정신을 굳건히 계승해 나가시려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숭고한 뜻이 뜨겁게 어려워 있습니다. 정말이지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로작은 우리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전승 세대의 숭고한 녹과 정신을 빛나게 계승하여 새세기의 전승사 백절불구라는 필승국의 영웅소 사세를 세계가 보란듯이 써나가야 한다는 우지를 더욱 굳게 새겨주고 있습니다.
0: 로작에서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승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군사사상과 주체전법, 영활한 전략전술의 승리이며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들고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 싸운 인민들과 인민군 용사들의 열렬한 애국심과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의 승리라는 역사적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2: 조선혁명박물관 강사 김소리입니다. 승리 전통의 계승은 힘차게 살아넘기는 불굴의 녹색 계승, 투쟁 정신의 계승입니다. 우리 공화국의 위대한 승리 전통과 전승 세대 영웅 정신은 계승의 사명을 지닌 후손들의 견결한 투쟁에 의하여 굳건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아끼고 내세워주는 전쟁 로병들과의 상봉 모임을 통하여 우리 새 세대들은 전승 세대가 피로써 지켜낸 이 나라를 더욱 강대하게 하고 영원한 전승국으로 전엄 떨치게 하려는 옥촉의 맹세를 다지며 조국보의 처소와 사회주의 건설에 어렵고 힘든 중요 종교들로 용약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승절을 맞으며 진행된 열병식과 기념 행진 우식을 비롯한 여러 계기에 열혈 충신들과 조국해방전쟁 참전 영웅들의 불멸의 전시 초상을 높이 들고 나가는 계승자들의 대우는 우리 조국이 무엇으로 강하고 승리 떨치는가 하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0: 진정 희세의 청출 명장이신 경야는 총비서동지를 우리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었기에 이 땅 위에는 영원히 승리와 영광의 역사만이 아로새겨질 것이며 우리 조국의 강대성과 위용은 더 높이 떨쳐지게 될 것입니다.
3: 경야하는 김종훈 동지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73돌세 즈음에서 우리나라 조지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드렸습니다. 경야하는 김종훈 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무관단 단장인 구바공화국 대사관 무관이 20일 해당 부분 일꾼에게 전달했습니다. 꽃바구니 댕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 김종훈 원수동지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이런 글발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0: 러시아 연방을 방문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 최선희 동지가 19일 모스크바 크렘린에서 러시아 연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부친 동지와 상봉했습니다. 김종훈 동지께서 울라지미르 부친 동지에게 보내시는 가장 따뜻한 동지적 인사를 최선희 동지가 정중히 전달했습니다. 부친 동지는 이에 사의를 표하고 김정은 동지께 자신의 가장

0: 대통령 대외 정책 담당 보좌관 유리 우시아코브 동지가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과 러시아 연방 외무상 사이의 제3차 전략대화에 관한 공보문. 조로 두 나라 국가수반들의 전략적 인도에 의하여 양국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활력있게 강화 발전되고 있는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 최선희 동지와 러시아 연방 외무상 세르게이 라브로브 동지 사이의 제3차 전략대화가 7월 20일 모스크바에서 진행되었다. 조로 외무상들 사이의 전략대화에서는 두 나라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리행 종용과 양국 사이의 고위급 내왕 및 다방면적인 협력 계획, 두 나라의 관심사로 되는 주요 국제 현안들과 관련한 외교적 조정의 중심을 두고 건설적이며 유익한 전략적 의사소통이 진행되었으며 토의된 모든 문제들에서 견해 일치를 이룩하였다. 쌍방은 조로 두 나라 국가 수반들 사이에 맺어진 동지적 친분 관계가 조로 관계 발전의 공고성과 미래 지향성을 담보하는 가장 힘있는 추동력으로 된다는 데 대해 인정하면서 최고위급에서의 전략적 인도 밑에 정세 변화에 구애됨이 없이 양국 관계의 백년대계를 위한 다방면적인 강화 발전을 가속화해 나갈 확고부동한 정치적 의지를 재확언하였다. 러시아 연방 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 지위와 발전권을 엄중히 위협하는 일체의 적대 행위들을 반대하며 나라의 주권적 권리와 안전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노력과 조치들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은 우크라이나 분쟁의 근원을 제거하고 제국주의 패권 책동으로부터 국가주권과 영토 안정, 국제적 정의를 수호하려는 러시아 연방의 모든 대내외 정책들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 성원을 표시하였다. 쌍방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의 부정적인 사태 발전에 대처하여 주권 평등과 내정 불간섭을 핵으로 하는 유엔 헌장과 기타 국제법들의 목적과 원칙을 수호하고 지역적 및 세계적 안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며 상급 전략 대화를 비롯하여 두 나라 대외 정책 기관들 사이의 의견 교환을 여러 급에서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조로 외무상들 사이의 제3차 전략 대화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정신에 부합되게 쌍무관계의 전면적 확대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 보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데서 의 있는 계기로 된다. 2026년 7월 20일 모스크바.
0: 러시아 연방을 방문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 최선희 동지와 일행이 20일 크렘린 성벽곁에 있는 무명천사묘에 화환을 진정했습니다. 러시아 연방 외무성을 비롯한 관계부문 일꾼들이 동행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의 명의로 된 화환이 무명천사묘에 진정됐습니다. 화환의 댕기에는 무명천사들에게 라는 글발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파시즘을 경멸하기 위한 성전에서 희생된 군인들을 추모하여 묵상했습니다. 다음, 위대한 당조항구와 뜻도 숨결도 함께하며 당제 9차대회가 제시한 석탄 생산 목표를 기어이 점령하려는 석탄공업부문 노동계급의 드높은 애국열의와 힘찬 진군기세로 온 나라 탄전이 들끓고 있습니다. 전성청년탄광 서은철 재탄중대가 집혀올린 새로운 혁신 창조의 불길이 급속히 확대되어 증산의 세기준 세기록 창조의 활화로 세척에 타번지는 속에 석탄공업부문의 수많은 재탄중대와 굴진소대, 청년돌격대가 연간 3, 4분기 7월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했습니다. 인민경제의 안정적이며 지속적 발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해 수천 척 지하 막장에서 애국적 헌신성을 높이 발휘하고 있는 영웅적 노동계급의 줄기찬 노력 투쟁은 새로운 5개년 계획의 첫 해 과업 수행을 위한 전인민적 진군의 커다란 활력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단부들을 국가건설에 적합해서 가장 값높은 공훈을 세워가는 나라의 핵심으로 내세워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대같은 사랑과

0: 믿음은 지하 전투병들을 끊임없는 비약과 위훈 창조회로 추동한 전진 동력이었습니다. 성과에서 더 큰 성과로, 변혁에서 더 큰 변혁으로 나아갈 때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전성 총련 탄광 선철 재탄 중대가 계속 혁신 계속 전진의 기세를 높이 앞선 재탄 방법을 받아들이고 집단적 혁신 운동을 활발히 벌이면서 내일 계획을 초과 완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 기준 부단한 전진 목표를 지향하며 연속 도약하는 선구자들의 불굴의 투쟁 기풍 도도한 진군 기세는 석탄 전선을 세계적 창조로 끌어번지게 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석탄 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 있는 평남탄전에서 증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당정인의 제9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석탄공업을 추켜세우고 전국의 탄광마을들을 현대적으로 개변시킬 때 대한 결정이 채택된 소식과 전성의 애국탄부들의 투쟁 소식에 접한 수많은 탄회들이 석탄 증산의 골기에 나섰습니다. 당이 크나큰 사랑에 충성과 위훈으로 보답할 일념 안고 봉천탄광혁신일갱 재탄5중대의 재탄공들이 연간계획을 기한전에 교속한 데 이어 12월까지 2년분 계획을 초과 완수할 것을 결의하고 줄기찬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국의 융성본용을 위한 길에 삶의 좌표를 정하고 완강한 공격기세로 연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개천탄광기룡조 청년돌격대, 용림탄광자광수 청년돌격대원들이 당창군 기념일까지 2년분 계획을 완수할 것을 골기했으며 남양탄광 자광수 청년돌격대, 화풍탄광 김혁청년돌격대, 자강도 공업탄광 자광수 청년돌격대, 신입탄광 청년갱 재탄2중대, 조양탄광 2갱 재탄1중대, 청남탄광 소호갱 재탄1중대 등에서도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전성의 탄부들에게 안겨준 당중앙의 믿음을 최상의 용광으로 간직한 풍곡청년탄광의 지하전차병들이 과감한 용기와 분발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대중적 혁신운동을 힘있게 벌이는 과정에 발휘된 애국적 소행들을 증산투쟁 절약운동 기록부에 자랑스럽게 새기면서 연일 석탄사를 높이 쌓아올림으로써 탄광에서는 3-4분기 계획을 7월 17일까지 결속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당 앞에 다진 결의를 결사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더욱 고조되는 속에 7월에만도 일갱 재탄 3중대가 매일 수십 톤의 석탄을 증산했으며 재탄 청년 중대, 재탄 2중대에서도 일평균 150% 이상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굴진 속도이자 석탄 생산 성과이라는 확고한 관점 밑에 일갱 굴진 3-4소대, 청년갱 굴진 1소대의 굴진공들은 압률 조건에 따르는 능률적인 발파 방법들을 적극 도입하여 하루 굴진 과제를 2배, 3배씩 해제꼈습니다. 당정의 구상과 결심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 재남탄광 7갱 재탄1중대, 5갱 재탄1중대, 남양탄광 독립3중대의 탄부들도 기계화 비중을 높이고 앞선 작업 방법을 받아들여 생산을 부쩍 늘렸습니다. 덕천탄광 4동갱 고속도 굴진소대, 재남탄광 7갱 고속도 굴진소대, 명학탄광 2갱 굴진 1-4소대, 3갱 굴진 1소대에서도 한 대의 동발, 한 개의 종아리라도 아껴 쓰기 위한 조량운동을 실속있게 벌리면서 굴진 성과를 확대하여 3-4분기 계획을 앞당겨 끝냈습니다. 애국운동 증산운동은 구장, 한남지구를 비롯한 각지 탄전의 재탄 및 굴진 다리들에서도 연대적 집단적 혁신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증산의 도움으로 전진하는 조국의 비약의 숨결을 더해줄 일념 안고 룡둥 탄광 6갱 재탄 1중대, 10갱 재탄 2중대 탄부들은 한 교대 도하기, 한 탄차 도하기, 다음 교대 도와주기를 활발히 벌려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했으며 안심갱 굴진 2소대에서도 막장 조건에 맞는 작업 방법들을 활용하여 3-4분기 계획을 완수했습니다. 룡문탄광 봉천갱 재탄 1-2중대, 굴진 1-2소대, 고원탄광 증산갱 재탄중대 등의 탄부들도 과학수술학습을 실속있게 해서 기술기능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7월 계획을 성과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립경제 발전의 전초기지를 굳건히 지켜갈 요리도 높이 새로운 5개년 계획 수행의 초태인 올해에 석탄전선에서 기세차게 타오르는 증산투쟁 창조투쟁의 불길 속에 나라의 석탄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1: 당제 9차 대비 결정관철을 위한 새로운 증산투쟁 창조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는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3대 혁명 수행이 박차를 가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모든 혁명 진지를

0: 경비 흉흉화 할때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세폭의 붉은기를 심차게 휘날리며 단위발전을 일으켜 나가는 선구자 대우에는 시촌시 고려약공장과 개성 고려인삼가공공장도 있습니다. 공장들에서는 사상교양 고점들을 훌륭히 꾸리고 모든 종업원들을 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혁명적인 사상의식을 지닌 새 시대의 주인공들로 준비시키는 데 선차적인 힘을 놓았습니다. 시촌시 고려약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생산이 유리한 곳에 공장을 새로 일도 세우고 수십 종에 달하는 솔비들의 기술적 성능을 개선했으며 국산화 비중을 제고했습니다. 효능 높은 고려약 생산을 늘려 인민들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들은 최근 연간 22여 종의 새 제품들을 개발하고 생산 능력을 대폭 장성시켰으며 중요 부문의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많은 양의 보약제를 정상적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보급실 운영과 기술학습을 강화해서 기술자 기능공 대우를 늘리고 기술의 기능동을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킨 공장에서는 진공농축기의 개조와 자외선 건조기, 능동형 보일러를 비롯한 설비 현대화에서 나서는 기술적 문제들을 자체의 신과 기술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개성 고려인삼가공공장에서도 새로운 5개년 계획의 초태 과업을 빛나게 완수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술혁명을 생산장성의 중요 고리로 두루지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여온 이곳 공장에서는 공정의 현대화와 정비보강 사업을 입체적으로 내밀고 전력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함으로써 많은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생산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자체의 기술 집단의 우위고에서 의약품 생산 공정과 물약 주입 및 포장 공정을 개건 현대화함으로써 효능 높은 의약품을 다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12가지 제품이 2월 2일 제품으로 등록됐으며, 이후로 생산 공정이 식품 안전관리 체계 인증을 받았습니다. 공장들에서는 사회와 집단을 위하는 미덕과 미풍이 꽃피어나고, 대중체육 활동과 군중문화예술 활동이 활기 있게 진행되는 속에, 생산문화와 생활문화 확립을 위한 사업에서 진일보가 이룩됐습니다. 3대 혁명 붉은기 쟁취를 위한 전망효리 목표와 단계별 목표를 현실성 있게 세우고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이며 단위발전을 일으켜온 시촌시 고려약 공장과 개성 고려인삼가공 공장에 3중 3대 혁명 붉은기가 수여됐습니다. 3중 3대 혁명 붉은기 수여 모임이 해당 지역들에서 각각 진행되었습니다. 시촌시 고려약 공장과 개성 고려인삼가공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3대 혁명의 기치를 더 높이 치켜들고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함으로써 선구자 집단의 용기를 빛내어 나갈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1: 인민 소비품의 질 제고 품종 확대를 경공업 발전의 기본 과제로 내세우고 강하게 내밀 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함경북도에서 인민 소비품 생산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인민들의 생활상 수요를 기준으로 하여 경제조직사업과 기술적 시도를 앞세우는 한편, 소비품 생산단위들에서 새 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 경쟁, 품질 경쟁 열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전시회를 조직했습니다. 함경북도 3대 혁명 전시관에서 진행된 전시회에는 당의 운동 속에 새로 일어선 지방 공업 공장들을 포함하여 도안의 90여 개의 소비품 생산 단위들에서 생산한 450여 종의 수십만 점의 제품들이 출품됐습니다. 길쭉은 일용품 공장, 오랑군 일용품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힘있게 전개해서 생산한 빨래비누와 물비누, 샴푸, 린스, 이불장을 비롯한 다양한 제품들을 전시했습니다. 당의 지방발전 정책을 받들고 부정군 식료공장, 경성군 식료공장에서는 자기 고장의 특산인 두릅과 곰취, 구기자로 산골굴의 얼굴이 잘 살아나는 갖가지 식료품들을 내놓아 전시회장을 이처롭게 했습니다. 종합단목과 겹과자, 단솔기, 가방을 비롯하여 수성촌 종합식료공장과 청진 가방공장의 제품들이 지난 시기보다 맛도 좋고 영양가가 높으며 모양과 형태뿐 아니라 포장도 독특한 것으로 해서 참관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청진시 종암구역과 시남구역, 회룡시 무산군 등의 관내작업반 관리소에서도 자기 지방의 원료온천과 자원을 이용해서 개발 생산한 제품들을 출품했습니다. 전시회 기간 참가단의 일꾼들과 기술자, 생산자들은 질 제고와 원가 조화, 새 제품 개발 등에서 이룩한 서로의 성과와 경험들을 적극 교환했습니다. 한국민주당 위원회 책임비서 김두일 동지,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박명호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근로자들이 전시회장을 돌아보았습니다.
0: 원산농업대학이 현대적인 체육관과 야외 경기장이 새로 일떠서 준공됐습니다. 당일 용도업적이 깃들어 있는 대학이 다기능화된 체육관과 야외 경기장이 훌륭히 건설됨으로써 교육 조건과 환경이 더욱 일신되고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몸과 마음을 단련하며 과외활동과 문화종소 생활을 활발히 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일이 진행된 준공식에는 강원도 안의 당, 정권기관, 관계부문 일꾼들,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강원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주문진 동지가 준공사를 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체육관과 야외 경기장을 돌아봤습니다.
1: 와우도 지구에 인민의 문화 휴식토가 훌륭히 꾸려졌습니다. 남포시 와우도 구역에서는 와우도 유원지를 인민의 문화종소 생활기지답게 더 훌륭히 변모시키기 위한 혁신적이고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그 실현에 힘을 넣었습니다. 개곤공사 계획이 세워진 데 맞게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확고히 선행시키고 일꾼들이 비상한 사업 능력과 투신력을 발휘하도록 요구성을 높이면서 모든 대상별 공사를 입체적으로 내밀었습니다. 구역 책임 일꾼들은 인민들에게 더 좋은 문화종소 생활 조건을 마련해 주려는 당의 뜻을 대중 속에 깊이 새겨주면서 질 보장을 첫자리에 놓고 개곤공사를 타고치도록 적극 이끌어주었습니다. 일꾼들의 빈틈없는 조직사업과 대중의 드높은 요리에 의해서 물놀이장과 해수욕장의 수질 개선을 위한 판석 깔기, 많은 양의 모래 운반 및 표기, 물종화장과 양수장 건설 등 여러 공사가 짧은 기간에 결속됐으며 해수욕장의 중심에 독수토와 휴식토가 이채롭게 꾸려지고 경치 좋은 곳에 청량음료점들이 건설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낚시터와 모래터 배구장, 조약대, 샤워장, 식당 등 여러 봉사시설들의 개건공사가 질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각종 유의오락기재들과 물놀이기재들도 원만히 갖춰졌습니다. 와우도 유원지 개건공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인민들이 휴식의 한때를 더욱 즐겁게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다음, 세르게이 시란코브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벨라루시 공산당 대표단이 20일 귀국했습니다. 평양 국제비행장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일꾼들이 전성했습니다.
1: 중국의 습금평 주석이 중경시에서 17일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중요 지시를 하달했습니다. 그는 수색 및 구조사업을 과학적으로 조직하고 2차 재해 발생을 막으며 부상자 치료 등을 타당하게 잘해야 한다고 하면서 원인을 해명하고 지질재해를 비롯한 위험요소를 찾아내서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각 지역과 관계부문이 안전사업에서 책임을 철저히 대행하고 감시와 조기경보, 순찰 등을 강화하며 인민대중의 생명 및 재산 안전을 철저히 보장할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이날 중경시 펭수위원회에서는 갑자기 일어난 산사태로 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했으며 34명이 행방불명됐다고 합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리옥향 권주현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폭우 많은 비 경보입니다. 오늘 봉천, 평산, 이천을 비롯한 황해남북도, 강원도의 국부족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중급 경보, 개성시와 강원도의 여러 지역, 황해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오지 18시부터 오늘 4시까지 이천에서 178.1mm, 평산에서 169.9mm, 봉천에서 164mm의 비가 내린 곳을 비롯하여 남부의 여러 지역에서 시간당 40 내지 60mm의 폭우를 동반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시간당 30 내지 60mm의 폭우를 동반한 50 내지 100mm의 비교적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전과 오후한때 개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씨로서 평년보다 1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8도씨,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씨,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0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성 남포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신의주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후한때 개이겠습니다. 해주 사리원시는 때때로 비가 내리겠으며 강계 청진 해산 라손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전과 오후한때 개이겠습니다. 원산 개성시는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으며 함흥시는 오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린 후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날 최고 기온은 평성 28도씨, 신의주 31도씨, 해주 사리원 27도씨, 강계 29도씨, 원산 24도씨, 함흥 27도씨, 청진 26도씨, 해산 29도씨, 남포 28도씨, 라선 개성 26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성 사리원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전과 오후한때 개이겠으며 신의주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시는 대체로 흐려서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 원산 청진 해산 라손시는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과 오후에 주로 개이겠으며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는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남포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며 개성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한때 비가 내리고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 기온과 낮 최고 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24도씨, 30도씨, 신의주 22도씨, 31도씨, 해주 23도씨, 29도씨, 사리원 24도씨, 30도씨, 강계 20도씨, 30도씨, 원산 22도씨, 30도씨, 함흥 21도씨, 30도씨, 청진 21도씨, 27도씨, 해산 19도씨, 30도씨, 남포 23도씨, 30도씨, 라선 21도씨, 28도씨, 개성 23도씨, 28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 동해안 지역에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으며, 내일은 전반적 지역에서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다음은 바다라십니다. 오늘 조선 동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전반의 상에서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보도입니다. 전승절 이른 새돌시 다가올수록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전승업적으로 빛나는 역사의 7.27를 승리자의 명절로 성대히 경축하도록 해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 2012년 7월 어느 날 일꾼들과 자리를 같이 하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전승업적으로 빛나는 7.27을 승리자의 명절로 뜻깊고 성대하게 경축해야 하겠다고, 전승절을 뜻깊게 경축하는 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발휘한 용족투쟁 정신으로 새 세대들을 무장시키고 그 정신을 대를 이어 계승해 나가도록 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뜻깊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승 예순돌을 맞으며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과 인민군 13회를 새로 일도세우도록 하시오. 오보이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과 1950년대에 발휘된 우리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의 수령결사옹의 정신, 조국수호 정신이 후손만대에 길이 빛나도록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의지에 떠받들려 평양시와 지방의 명당 자리들의 조국해방전쟁 참전 13묘와 인민군 13묘들이 훌륭히 꾸려졌습니다. 해마다 전쟁 노병들의 전국적인 회합을 전통화하도록 해주시고, 사랑의 선물까지 안겨주시며 주실 수 있는 온갖 사랑과 온정을 다 돌려주고 계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따사로운 오보이의 품속에서 전쟁 노병들의 삶과 행복이 빛나고 있습니다. 기자 만난 조선혁명박물관 강사 김경화 동무와 전쟁노병 김운옥 동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 노병 동지들을 사회적으로 조공 내세우고 우대하며 생활에서 아무런 불편도 없도록 진정을 다하여 돌보아주는 기풍이 온 나라에 차 넘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그리하여 오늘의 행복한 생활을 지켜준 운인들인 전쟁 노병들이 조국 해방 전쟁 참전자라는 용예감을 가지고 로당 입장하면서 자기의 한 생을 궁주 높이 총화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하신 제4차 전국 노병대회 때의 뜻깊은 말씀.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제와 구초정무리 군대를 무릎 꿇게 하고 혹독한 연대와 멎은 세월도 다 이겨내시던 그처럼 강인한 노병 동지들인데도 세월의 흐름은 어쩔 수 없는지 이제는 많은 분들이 우리 곁을 떠나가시었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마저도 머리 위에 흰 소리가 내려앉는 것을 피하지 못하시는 것을 보니 가는 세월이 야속하고 참으로 안타깝다고 하시며 부디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고 하신 제6차 전국 로병대회에서의 졸졸한 당부. 로병들에 대한 격려는 총비서 동지의 전대는 이처럼 세상에 다시 없는 숭고한 우리의 최절정입니다. 참으로 격려는 총비서 동지의 품은 전쟁 로병들, 우리 인민 모두가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긴 위대한 삶의 열람이며 일편단심의 한 길로만 꿋꿋이 걸어가게 하는 영원한 혁명의 품입니다.
2: 평촌구역 해운이 1동 35 인민반에서 사는 전쟁노병 김운옥입니다. 제가 전국노병대회와 전승절 경축 행사에 7번 참가했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모시고 네 차례나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녔습니다. 2013년에 제3차 전국노병대회에 참가했는데,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대회장에서 우리 노병들을 향해 호리국표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너무도 감격에 북받쳐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승절을 맞이할 때면 꼭꼭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보내주시는 사랑의 선물을 가슴 한가득 가다앉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 품속에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고 있습니다.
3: 당시 구차대위가 지시한 투쟁 강령을 높이 받들고 상반년 기간 많은 속탄을 증산한 전송 총련 탄광 서운철 채탄 중대의 투쟁 기풍 투쟁 본대를 본받아 건설 건재 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 계급이 생산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건설건재공업성 국장 박용석 동지는 건재공업 부문의 노동계급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더 많은 건제품들을 생산 보장할 일념으로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4: 현재 대한신선유리공장에서는

0: 싸움. 지방의 획기적인 발전과 전국 인민들의 복리를 위한 우리 당 지방발전 정책을 받들고 함경남도의 지방공업 공장들에서 생산 정상화의 동움을 기운차게 울리고 있습니다. 도회사는 지방공업 공장들에서 인민들의 요구와 평가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생산물의 질을 부단히 제고하며 제품 품평회 등을 자주 조직해서 선진 기술과 경험들을 공유 일반화에 나가도록 경쟁 열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품평회에는 당의 운정석에 새로 일떠선 지방공업 공장들을 비롯한 도안의 경공업 단위들에서 만든 수십 종의 2천여 점의 제품들이 출품되었습니다. 함주군의 지방공업 공장들에서 내놓은 밀된장과 간장, 떡국대와 다양한 형태의 양복, 조선옷 제품 등은 질이 높은 것으로 해서 참관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지역의 특색을 살린 정평군 지방공업 공장들의 고추장, 오리훈제, 살구시양 가자를 비롯한 식료품들과 목제품, 신포시의 다시마차, 간유사탕은 맛이 좋고 포장도 맵시 있어 사람들의 호감을 자아냈습니다. 금야군 지방공업 공장들의 밤종과 딸기 크림 효과자, 단목 등의 식료품들과 북촌군에서 출품한 과일 가공품들, 함흥 편집 공장의 내의류, 양말은 품평회장을 이채롭게 했습니다. 형태가 새롭고 쓸모있게 제작된 송천강 가방 공장, 함흥 학생 신발 공장, 함흥 신발 공장, 흥남 구두 공장의 제품들도 참관자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품평회는 경공업 부문에서 질 개선과 새 제품 개발에 모를 받고 인민소비품 생산을 늘이며 새로운 경공업 토대를 구축해 나갈 때에 대한 당 정책 관철에 떨쳐나선 도안이 지방공업 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투쟁 요리를 높여주는 계기로 됐습니다. 함경남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리종남 동지,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박현철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이 제품 품평회장을 돌아보면서 인민들이 선호하는 질 높은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을 협의했습니다.
1: 조국해방전쟁 승리 73돌을 맞으며 위대한 우리 국가의 승리 전통을 빛내어갈 새 세대들의 신념과 의지가 더욱 승화되는 속에 전쟁 노병들과 청소년 학생들과의 상봉 모임이 함경남도와 개성시에서 진행됐습니다. 전쟁 노병 김문아 동지, 최동인 동지, 량원규 동지들이 모임 장소들에 도착하자 청소년 학생들이 꽃다발을 안겨주며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모임들에서 노병 동지들은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용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독창적인 군사사상과 전략전술, 탁월한 용군술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참다운 인민의 정권, 귀중한 조국의 한치 땅도 원수들에게 빼앗길 수 없었고 다시는 노예로 살 수 없었기에 탄알이 떨어지면 수류탄으로, 수류탄마저 떨어지면 총창을 빗겨들고 육박전회로 나아간 인민군 용사들의 영웅적 위훈에 대해서 그들은 감명 깊이 얘기했습니다. 전쟁 노병들은 우리의 생명과 미래, 주체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결사옹리하며 귀중한 사회주의 제도를 영원히 지키고 빛내어 나갈 것을 당부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새 세대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연단에 나선 토론자들은 전쟁의 보화가 모존지 70여 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영웅들의 녹슨 후대들의 심장 속에 영원히 살아녹이고 있다고 하면서 결전의 시각이 또다시 온다면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하고 전순국의 용예를 남김없이 떨쳐갈 결의를 표명했습니다. 김정은 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의 노래와 리스복 영웅의 시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등이 힘차게 울려퍼진 상봉 모임들에서는 1950년대 조국 방위자들의 견결한 혁명 정신과 결사 항전의 투지를 계승해갈 참가자들의 기상이 세차게 분출됐습니다.
0: 6.25 727 반미 공동투쟁 월간을 맞으며 수많은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반제 반미개국교양의 고점인 중앙개국교양관을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중앙기국교양관 강사 박윤경 동문은 수많은 참관자들이 지난 조국해방전쟁 3년간 미제가 우리 민에게 저지른 파괴 행위와 살륙 만행 자료를 보고 들으면서 천백배의 복수를 다짐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미제는 공화국에는 쓸어도 걸리는 곳이 없게 하기 위해 78개 도시를 지도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폭언하면서 우리나라의 한 평방 킬로미터당 평균 18개 폭탄을 퍼부었으며 특히 평양시에는 1,400여 회에 걸쳐 당시 평양시 인구보다 더 많은 42만 8천여 개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결과 전쟁 전 평양에는 약 7만 4천여 동의 산림집과 행정기관 및 문화기관 건물들이 있었으나 다 파괴되고

0: 건전한 건물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수도 평양만이 아니라 해주와 개송, 안주 강계의 옛 건물들, 그리고 수많은 졸간들과 덜탑 등 우리의 국보적인 옛 건물들과 문화재들도 무참히 파괴됐습니다. 미제는 전쟁 전기간 우리 공화국의 태평양 전쟁 때 일본 번터에 뚫군 것의 3.7배에 달하는 근 60만 톤의 폭탄을 퍼부었는데 그중 85%가 평화적 대상들을 목표로 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제 침략자들은 신촌군을 강점한 50여일 동안에 군내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한 35,383명의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한 것을 비롯해서 전쟁 전기간 우리 공화국에서 123만여 명의 평화적 주민들을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1: 반제반미 계급교양의 고점들을 참관한 수많은 일꾼들과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은 투철한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조선인민의 절천지 원수인 미제 침략자들을 천백배로 복수할 멸적의 의지를 더더욱 가다듬고 있습니다.
2: 다음, 러시아 외무성 부상 안드레이 루덴코가 19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우크라이나와 전투용 무인기 개발 및 생산 분야에서 공모 결탁하고 있는 데 대해 폭로했습니다. 러시아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그러한 행위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족대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일본과 우크라이나 사이의 공모 행위는 러시아 역내의 민간 대상들을 반대하는 체계적이며 테러적인 도발 행위, 로골적인 족대 행위로 된다고 하면서 일본은 무인기를 이용해서 평화적 주민들에 대한 테러와 살육을 일삼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범죄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단죄했습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박철준, 조은경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3: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폭우 많은 비 경보입니다. 오늘 봉천, 평산, 이천을 비롯한 황해남북도, 강원도의 국부족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중급경보, 개성시와 강원도의 여러 지역, 황해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경보입니다. 오지 18시부터 오늘 4시까지 이천에서 178.1mm, 평산에서 169.9mm, 봉천에서 163mm의 비가 내린 것을 비롯하여 남부의 여러 지역에서 시간당 40 내지 60mm의 폭우를 동반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시간당 30 내지 60mm의 폭우를 동반한 50 내지 100mm의 비교적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개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씨로서 평년보다 1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28도씨,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4도씨, 내일 낮 최고기온은 30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성 남포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신의주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후 한때 개이겠습니다. 해주 사리원시는 때때로 비가 내리겠으며 강계 청진 해산 라손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개이겠습니다. 원산 개성시는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으며 함흥시는 오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린 후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평성 28도씨, 신의주 31도씨, 해주 사리원 27도씨, 강계 29도씨, 원산 24도씨, 함흥 27도씨, 청진 26도씨, 해산 29도씨, 남포 28도씨, 라선 개성 26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성 사리원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개이겠으며 신의주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시는 대체로 흐려서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당계, 원산, 청진, 해산, 라손시는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과 오후에 주로 개겠으며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는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남포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며 개송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고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 기온과 낮 최고 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송 24도씨, 30도씨, 신의주 22도씨, 31도씨, 해주 23도씨, 29도씨, 사리원 24도씨, 30도씨, 강계 20도씨, 30도씨, 원산 22도씨, 30도씨, 함흥 21도씨, 30도씨, 청진 21도씨, 27도씨, 해산 19도씨, 30도씨, 남포 23도씨, 30도씨, 라손 21도씨, 28도씨, 개송 23도씨, 28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 동해안 지역에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으며, 내일은 전반적 지역에서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다음은 바다날씨입니다. 오늘 조선 동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전반의 상에서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4: 중기일기 예보입니다. 7월 23일부터 28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마전선과 저기압권의 영향으로 7월 23일에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예견되는 강수량은 개성시와 황해남북도, 강원도의 여러 지역에서 30 내지 50mm, 그 밖의 지역에서는 10 내지 30mm입니다. 24일과 25일 사이에 중부 이남을 위주로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예견되는 강수량은 황해남북도 개성시, 강원도에서 20 내지 40mm, 그 밖의 지역에서 5 내지 20mm입니다. 저기압골과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26일과 27일 사이에 북부 내륙을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27일과 28일 사이에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35도씨 이상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 기간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 내지 2도씨 높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3일에 평양, 평송, 남포시에서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와 밤에 비가 내리겠으며, 신의주, 강계, 청진, 해산, 라선시에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와 사리원, 원산, 개성시에서 때때로 비가 내리겠으며, 함흥시에서는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24일에는 평양, 평송, 사리원, 남포시에서 때때로 비가 내리겠으며, 신의주, 강계, 함흥, 청진, 해산, 라선시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 원산, 개성시에서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25일에 평양, 평송, 사리원, 남포시에서 오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으며, 신의주, 해산시에서는 새벽에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 청진, 라선, 개성시에서 때때로 비가 내리겠으며, 강계시에서는 새벽과 오전에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원산과 함흥시에서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26일에는 평양, 평성, 강계, 해산, 남포시에서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신의주, 사리원시에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와 개성시에서 대체로 흐리겠으며 원산, 함흥, 청진, 라선시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27일에 평양, 평성, 신의주, 강계, 해산, 남포시에서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해주, 사리원, 개성시에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원산과 함흥, 청진, 라선시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28일에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원산, 함흥, 청진, 해산, 남포, 라선, 개성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이 기간에 기온이 제일 높아질 28일 낮 최고 기온은 평양, 평성, 해주, 강계, 해산시 30도씨, 신의주, 청진, 라선, 개성시 29도씨, 사리원, 남포시 31도씨, 원산 33도씨, 함흥 34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중기일기예보였습니다.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4일 조선 동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평안남북도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25일 조선 동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평안남북도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26일과 27일 전반 해상에서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8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0: 소송중한 반성입니다. 주체기업이 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애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당은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 주의화의 기초를 높이들고 주체의 사회주의 위협을 끝까지 완성할 것이며 이 땅의 인민의 낙원, 인류의 리상 사회를 건설할 것입니다. 낙원 구성, 크나큰 영광, 끝없는 행복. 역사적인 단중한 연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가 가리킨 진군 행로 따라 심차게 전진하고 있는 내 적극. 경애하는 김종훈 동지를 높이 모시고 당대회 강령 실현의 첫 해를 자랑찬 성과들이 가득 찬 변혁의 해로 빛내갈 열의에 넘쳐있는 천만 인민의 가슴은 한없는 격정으로 세차게 끌어번진다.
1: 경애하는 청부사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맡기고 가신 우리 인민, 오직 당을 믿고 혁명의 천만리를 웃으며 헤치운 강인한 우리 인민을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듯이 받들어 나가고 계십니다. 자신의 한 몸이 그대로 인민을 받드는 초석이 되고 인민의 기쁨과 웃음을 꽃피우는 뿌리가 되어서라도 우리 인민을 행복과 영광의 절정에 내세워 주시려는 숭고한 일념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수호하고 가시는 위민 헌신이 자업자업입니다. 이렇듯 위대한 분을 어버이로 모시고 사는 우리 민에게 누구나 더없는 행복감을 금치 못하며 복받은 삶을 궁지높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0: 신흥군 인민위원회 위원장 리국권 동지의 격정의 터러. 이는 경애하는 김종훈 동지께서 계시기에 이 땅의 모든 행복이 지켜지고 천만년 미래가 담보된다는 것을 천리로 생교하는 인민이 한 목소리로 터치는 신념의 외침이거니 사회주의 조선의 국력과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우리 공화국의 가장 영광 넘친 시대 자존과 번영의 새 시대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종훈 동지. 남들 같으면 열몇 번도 더 주저앉았을 최악의 역경 속에서 우리는 반만년 민족사에 일찍이 있어본 적 없는 격동의 시대, 위대한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황희남도 송계정부 지배인 한정년 동지는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터친다.
2: 경애하는 청부사 동지 따라 혁명의 진군가를 힘차게 부르며 우리 인민이 가슴 깊이 절감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애하는 김종훈 동지는 곧 우리의 승리, 우리의 행복, 강대한 조선의 상징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고귀한 진리가 천만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져 신념의 산악이 되고 창조와 혁신의 원동력이 되었기에 이 땅에서는 기적적 승리들이 끊임없이 탄생하고 우리 인민의 기상은 재인을 경탄시키고 있습니다.
0: 끓어오르는 격정 안고 돌이켜본다. 한 나라 한 민족에게 있어서 순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짧은 기간에 이 땅 위에는 얼마나 많은 기적적 사명들이 일어났고 얼마나 위대한 승리들이 세계를 진감시키었는가를. 권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길에 조국의 부강 본영과 인민의 행복이 있다는 순관 뜻을 안으시고 주체적 혁명 무력 강화의 최전성기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김종훈 동지. 이 땅의 험준한 산발들과 새벽 고요 속에 자신의 심혈과 노고를 묵묵히 묻으시며 최강의 국가 방위력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 바치신 경애하는 송비서 동지의 불철주야의 강행군길에 오린 만단사연들은 오늘도 인민의 가슴가슴을 세차게 울려주고 있다. 군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 다 가보아야 한다고 하시며 작은 목선에 오르시오. 성낭 사나운 바닷길도 헤쳐가시어 병사들을 따사로운 한품이 안아주신 위대한 영장. 저국 수호의 상징으로 거연히 서 있는 철령과 오성산의 칼비란 길도 눈물겹게 어려운다. 나라의 권력을 튼튼히 다지기 위해 깊은 밤에도 잔잇을 내려는 이른 새벽에도 헌신과 노가를 바쳐가시며 찌고 가신 경례하는 그의 거룩하신 발자취, 그의 탁월하고 세심한 손길이 있어 우리의 인민군대는 백두의 혁명정신과 투지를 꼿꼿이 이어가는 불패의 강군으로 그 위용을 더욱 심있게 떨치게 되었고, 인민의 행복을 마련해 나가는 힘있는 창조자로 될 수 있었거니. 사회과학원 연구사 리예숙 동지의 격정에 찬 목소리 들어보자.
3: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자신께서는 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이 명문대로 우리나라를 하루빨리 세상에서 제일 우뚝가는 강국으로 만들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 우리나라를 세계의 상상봉에 올려 세우자는 것이 자신의 결심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이 명문대로 우리 자국을 하루빨리 세계의 상상봉에, 이 정말이지 이런 순간 우지를 안으신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이시기에 아무리 멀고 험한 길이라도 주저없이 나서시옵니다. 이 자국의 전원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시며 정욕적인 강행군을 이어가시는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의 자유로운 용상을 우러르면서 이 땅 위에 얼마나 큰 민족적 행운이 찾아왔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손길이 얼마나 은혜로운가를 우리에게는 가슴 깊이 새겨놨습니다.
0: 우리 조국을 국력이 강하고 끝없이 융성 번영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름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천하제일 강국으로 온 우리의 빛내실 웅대한 고상을 안으신 경례하는 김종은 동지. 그에게서 이어가신 위민 헌신에 의해 이 땅에서는 반만년 역사의 특기할 사변들이 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일어났고, 인민의 행복의 보금자리들인 눈부시게 일도섰으며 앞날의 본영을 탐구하는 귀중한 제보들이 수많이 마련되었거니, 인민의 꿈과 리상을 담고 눈부시게 일도선 미래 과학자거리와 여명거리, 성화거리, 화성거리, 리문거리, 중평과 련포, 강동, 미아도 지구에 일도선 대규모 온실농장들, 전국 도처에 끊임없이 일도서는 현대적인 지방공업 공장들과 병원 봉사소들, 농촌문화주택들, 남들 같으면 열백 번도 더 쓰러졌을 엄혹한 환경 속에서도 혁명의 줄기찬 전진이 이루어지고 휘황한 내일이 앞당겨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 내조국의 참모습이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영도자도 많지만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처럼 그토록 짧은 기간에 나라의 종합적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 세우시고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눈부신 현실로 꽃피우신 위인은 그 어디에도 없다. 해주 가방공장 지배인 리미와 동지의 격정의 토로 들어보자.
4: 정말 육사에서 순간에 지나지 않는 그토록 짧은 기간에 남들 같으면 수십 년이 걸려도 이룩할 수 없는 전변의 세력세를 안아오신 우리의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 있습니다. 이 창조의 열미를 무르익히시느라 그이께서 걸으신 길은 그 올마이고 지지으신 밤은 또 그 올마이니까, 그 나날에는 쏟아지는 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온화한 공장의 노동기구과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는 날도 있고, 또 깊은 밤 몸소 첫 손님이 되시오 우리 인민들이 이용하게 될 세형의 무게도 전차의 시운전길에 계신 그날도 있었습니다.
0: 협사이는 시련 속에서도 도도히 전진하고 있는 불피의 사회주의,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 세상의 부름없소라의 노래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고 있는 사회주의 내 조국. 증명 이 땅 위에 펼쳐진 자랑찬 현실은 인민의 웃음을 제일 국력으로 여기시며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사업을 줄기차게 이어가시는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의 은혜로운 품속에서만 펼쳐질 수 있는 것이다.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를 높이 모시어 우리 인민은 저국의 휘황 찬란한 내일을 확신하고 있다. 옹진군 인민위원회 위원장 이명철 동지의 이야기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올려준다.
5: 이 땅에 씌어지는 번영사의 갈피갈피는 우리 민에게 세상에 부름없는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려 모든 것을 다 바치시는 경의하는 청비소 동지의 애국 헌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결코 평범한 나날들의 이룩된 성과들이 아니었습니다. 겹겹이 쌓이는 난관을 뚫고 우리 민이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멈춤없이 밀고 나갈 수 있은 것은 우리 당을 믿음직한 향조적 역량으로 부단히 강화 발전시키시며 승리적으로 이끌어오신 경의하는 청비소 동지의 심결과 로그의 결과입니다. 정녕 눈물 없이 더듬을 수 없는 경의하는 청비소 동지의 강행문길이 없었다면 또 그의 헌신적인 사색과 로고의 날과 달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지속적인 승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0: 그렇다. 경의하는 김종은 동제는 주체조선의 존엄과 강대성의 상징이시고 찬란한 승리의 기치이시며 이 세상 가장 뜨거운 열과정으로 인민을 한 품에 안아 보살펴주시는 인민의 위대한 어버이시다.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 따라 하늘 땅 끝까지 가리라. 바로 이것이 정만 인민의 가슴마다에서 끓고 있는 충성의 맹세이가니 천하제일비인이신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를 높이 모신 우리 인민의 앞길은 끝없이 밝고 창창할 것이다. 크나큰 영광, 끝없는 행복. 지금까지 녹음 구성을 보내드렸습니다.

서구 많은 비경보입니다. 오늘 봉천, 평산, 이천을 비롯한 황해남북도 강원도의 국부족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중급경보, 개성시와 강원도의 여러 지역, 황해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경보입니다. 어제 18시부터 오늘 4시까지 이천에서 178.1mm, 평산에서 169.9mm, 봉천에서 164mm의 비가 내린 것을 비롯해서 남부의 여러 지역에서 시간당 40 내지 60mm의 폭우를 동반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시간당 30 내지 60mm의 폭우를 동반한 50 내지 100mm의 비교적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 부문, 전력공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7월 21일 화요일에 로동신문 민주조선을 개관해 드리겠습니다. 로동신문은 일면에 어머니 당을 위하여 고마운 조국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당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기적적인 정산 성과로 화답해 나선 상원의 노동계급과 전성의 애국탄부들을 따라 배우려는 전인민적 열기가 날로 더욱 고조되고 있는 데 대해 쓴 글을 싣고, 러시아 연방을 방문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상 최선희 동지가 러시아 연방 대통령 울라지미로비치 부친 동지와 상봉한 소식과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상과 러시아 연방 외무상 사이의 제3차 전략 대화에 관한 공범은, 그리고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상이 무명 전사묘에 화환을 진정한 소식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전하는 기사들과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승리 78세 즈음에서 우리나라 주재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드린 소식을 싣고, 포화 속에서 건설된 지하극장 이런 제목으로 국보적 도서 김일성 전승기를